0: 색깔도 잘도 곱다 해. 아, 맛좋구나.
1: 네, 이거는 그냥 5월달 성기라구나. 5월달 성게. 진짜 맛있을 거보다.
0: 냄새도 너무 좋다. 예. 바다 향기가 나네. 성게국수에 유추룩 성게 알을 하영 주면 이거 남는 게 있습니까?
1: 인형집이 난 우리가 또 잡아오고 화나간.
0: 까봐 이거 화나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삼촌 유추룩 성게를 하영하면 남는 것도 없이 장사가 됩니까?
1: 예, 오늘은 우리 그 문희경 씨가 오니까 조금 한 몇 달은 더 놓은 것 같아 본 게. 우려난 거라구나. 국물이 좋아 이거. 그러니까. 성게는 난 것도 아니.
0: 그냥 제주를 한 입에 먹은 것 같은 바다. 느낌. 바다 냄새. 네,
1: 바다.
0: 이걸 먹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제 다 몰려들 것 같아. 맞네.
1: 왔다 간 사람 꼭 찾아와요.
0: 한번 먹으면 그 맛을 못 잊을 것 같아. 군소를 국수에 얹어서 한번.
1: 먹어도 좋아. 그렇게 먹어도 좋고 다른 것에도 먹어도 좋고.
0: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의미도 있고.
1: 맞아. 너 진짜 못 들을 거라 이거. 육지소 별로 없어. 있는 데만 조금 있지 별로 없어.
0: 아, 이거 군소를 싸서 먹으니까 아주 그 맛이
1: 특이해져. 네, 특이해요. 야, 거칠게 바다 꺼낸 게.
0: 그러니까.
1: 전복보단 더 좋은 건 뭐냐면 몸에 좋은 정력제야.
0: 남자들이
1: 남자고 여자고.
0: 아이고 삼촌, 남자도 여자나.
1: 마찬가지라.
0: 군소하고 이 성게국수 먹으니까 힘이 팔팔 나네. 진짜 기운이 나네.
1: 오늘 하루 피로를 싹 풉사.
2: A few days later, the usually crowded noodle restaurant is quiet. Oh, it seems she went out to dive for sea urchins. Sea urchin is a predator of the sea, eating seaweeds like tot and gulfweed, as well as abalones and octopus. This nocturnal animal hides in the crevices of rocks during the day, so it is not easy to find them.

0: Udo Island is 15 minutes away from Jeju-do Island by boat. The so-called island inside the island has come to life. As the COVID-19 pandemic abated, the four villages of Obungni, Seogwangni, Cheonjinni, Joilli are holding a sports fest. The event that garners the most excitement is the female sirim, or Korean wrestling. The Obungni and Seogwangni villages are strong players. The Seogwangni village muscles through with victory, but they must be hungry now.
1: 전날에 뼈를 물에 담갔다가 한 두세 시간을 우려야 돼요. 핏물 빼면 핏물 빼가지고 두세 시간을 우려서 살코기 발라내가지고 다시 끓이는 거예요. 뼈만 다시 넣어가지고.
0: Gulfweed soup is a huge part of a village event. It's a dish that requires a lot of care.
2: 이거 멀고기 쉽지 않았죠. 이거 빼 딸려서 이제 빼 털어서 고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거 자주는 못 해 먹어요. 집에서도 자주는 못 해 먹고 사람들 많이 왔으면 오면 이제 같이 이제 망크로에 끓여서 같이 먹어요.
0: Gulfweed soup is made with a broth of pork backbones, gulfweed, buckwheat flour, and an assortment of vegetables. The lard and gulfweed come together to enrich the broth, making it savory. The Jejuans had their own special term for this expression.
3: 조금만 줘. 아이고, 땀 차게. 아이고, 이제 간도 딱 맞고. 딱 맞지. 맛있다.
4: 완전 따로 입니다. 응, 대사.
3: 네.
4: 안 맞았습니다.
3: 대사.
4: 회장 고생했습니다. 회장님.
3: 이거 누가 끓여주는데 정말 맛있다, 마.
4: 따로.
0: Gulfweed soup is a wonderful balance between the sea and land and vegetables and meat. It's undoubtedly the perfect dish at a festival where people gather together.
2: Kungkungmul 만드는 겁니다. 콩국물. 여기에다가 계속 우물을 넣으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그다음에 우무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세계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우도에서 천초가 많이 나니까 집에서도 여름 되면 해서 먹습니다.
0: Agar is an ingredient enjoyed in summer. It's perfect for cold soybean soup or cold soup with kelp broth, soy sauce and vinegar.
3: 맛있죠? 낮에 더울 때는 이거 한 사발 먹으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막 밭에 검질 메고 공연해서 예. 그때는 없는 사람들이 이걸 먹었는데 지금은 막 건강식으로 먹어요. 예.
2: 엄마들이 바다에서 오목가슴이 흔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간식으로 많이 먹고.
0: Agar can also be a side dish.
2: 풋고추, 새우리. 그다음에 참기름, 간장, 설탕,
5: 식초.
3: 바다에 가서 이제 천초도 뜯어오는 것이고 부추도 다 우엉에서 고추 다 이거 다 저 자연산이에요. 유기농 완전히 뭐 농약도 안 치고 손 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간단한 음식을 많이 해서 먹습니다.
0: This red algae plant is a food that represents Jeju-do Island along with the seaweed, tot, and gulfweed. Called chancho or umi on Jeju-do Island, it's produced in large volumes on Udo Island from March to Jun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Hanyo conducted an anti-Japanese movement because they tried to exploit the plant at a bargain price. That's how important an income source the agar seaweed is for Hanyo.
6: 먹게놈은 이것도시 멀렸다가 찌꺼그네 또시 빨아그네 또 널곡 말곡 널곡 반복을 하면 해야죠. 해야지면 이제 그 이제 소띠랑 물라그네 삶아그네 식혀그네 차반지에 받쳐그네 달에 놔두면 그 저 도토리 묶어 줄때
7: 나 혼자 먹는 것은 얼마 지나가면 될까. 아이고 이거 다 자식들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되는 거지. 경아님 뭐 됩니까?

0: There is something the henya always make with seasonal chromis. It's pickled chromis.
1: 자리를 깨끗하게 바닷물에 헹궈 가지고 물을 쪽 빠진 다음에 소금을 이제 1kg에 200g씩 나요.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나무 젓가락으로 딱딱 놔서 이제 도로를 해가지고 딱 찌들러 놓으면 얘가 국물이 우유로 붕하게 떠가지고 맛있는 자리젓이 3개월 되면 완성됩니다.
0: Thoroughly pickled, the fatty chromis is very savory and a side dish that you can eat all year round.
2: 4월 달부터 지금까지가 제철입니다. 옛날에는 된장만 넣고 있습니다. 요즘은 된장에 이제 고추장을 좀 헛어 가지고 예 하거든요.
0: Although small, they're versatile. Cold raw soup, grilled, seasoned and dried, and salted. There's even a saying that eating cold raw chromis soup 5 times in the summer is better than medicine. This shows how much it's loved by the people.
1: Mmm, 맛있다. 이 맛이야.
3: 맛있네.
1: 밭에 일러리 가가지고 이제 뭐 늙은 밭에 약을 치던가. 아니면 검지를 맺던가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이거 물에 한 사발 드시면은 피로가 싹 가십니다.
0: The chopped chromis sashimi is a dish of the chromis with seasoned soybean paste.
1: 이 grilled chromis, which is salted and grilled with the scales and fins intact, is also a delectable dish.

0: 이럴 때 하니까 보니까 고소 아닌 더 좋아.
1: 맛있다.
0: 이거 비늘 따버리면 맛이 없어요. 꼬리 부분이 좋아져요. 이래 먹어보면은 고소하니 맛도 있고, 못 먹는 사람들은 그 꼬리 잘라버리거든 맛이. 꼬리 떼서 먹으면 확실히 맛이.
1: 이거는 여름에는 안 먹고 한겨울에 이 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려내가지고 끓인 겁니다. 철렛국. 옛날 어른들 철렛국에. 없이 살았을 때는 자리젓을 놓고 끓여요. 예.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끓이면은 이 국물이 나와요. 뭐 옛날 어른들은 이게 고급스러운 국거리가 되고 반찬거리가 됐죠. 그 해녀들한테 건강에 최고 음식은 어떤지 우리 저기 삼촌부터 골라봅소.
2: 난 미역이 제일 좋은 거 닮아. 엄마 그것에 다 들어가네.
1: 미역.
2: 몸이
1: 몸
2: 몰망
1: 몰망 몰망 몰망
2: 몸국 몰망. 몰망 잔치 때 그 끓이잖아요.
1: 돼지뼈 폭 얼마가지고 몸국
2: 이거 몸국 먹고 식당에도 팔고 있어.
1: 아 경우니까 완전 이제 저기 건강하고 튼튼하고
3: 몸 닮아
1: 몸국이라. 삼촌들 이렇게 건강하고에 오래오래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바다에서 나는 거 많이 캐와서 팔아도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또 해녀분들이 먹는 음식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리면서 아 건강하게 사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시면 정말 이렇게 감사할 것 같아 말씀. 이렇게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물질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4: The time given to henya underwater is only limited. Henya give themselves to the wind and waves and pick what belongs to the sea. A life in harmony with nature become the essence of Jeju's dishes, which are simple but healthy and rustic but heartfelt. The henya's dinner table is completed as they live a harsh life, gliding from this world to the other world and back. This is the flavor of Jeju-do Island, which will not be forgotten despite the changing tastes and times.

0: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하고 계셨어요?
2: 어제 쌀 도정하려고 벼를 갖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0: 마침 저는 여기 이천 쌀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2: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0: 아, 진짜? 오, 예. 맞습니다. 우와. 근데 이건 큰 키기에 뭔가요?
2: 여기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고요.
0: 정미소.
2: 네.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를 보관하는 탱크. 네? 그다음에 벼의 껍질을 까는 현미. 그다음에 현미에서 또 껍질을 까는 백미부.
0: 밥 네. 짓기.
2: 밥 짓기 직전에 단계. 직전에. 쌀이죠. 네?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0: 처음부터 이거 다

0: 그러면 이거 현미죠?
1: 네, 네 맞습니다.
0: 현미예요. 와우. 색깔도 살짝 노란색이죠?
1: 네, 네. 맞아요.
2: 현미에서 색깔을 벗겨낸 게 백미여서.
0: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도정하기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1: 네, 완성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2: 턱발기 등을 거쳐서 돌을 한 번 더 골라내고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폴리시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0: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1: 어, 네, 볼 수 있어요.
2: 다음은 백미 단계입니다.
0: 여기 백미.
1: 네. 네.
0: 와, 오, 근데, 오, 향이, 밥 향이 나요.
2: 맞아요. 일반인들은 쉽게 보시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0: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2: 이제 이 쌀이 포장되어지는 단계를 보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0: 이거 그 계량기예요?
2: 네, 맞습니다. 위에 쌀이 받아져 있는 탱크이고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만큼 저희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을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벌리고
0: 이렇게 쭉
2: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 옆을 잡으시고
0: 네.
2: 그다음에 제가 발판을 밟으면
3: 이걸로? 어, 재밌다.
2: 셰프님도 한번 해보시죠.
3: 아직 그거 해봐도 돼요?
2: 네, 해보셔도 돼요.
3: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0: 안에 넣고
2: 네.
0: 양옆
2: 네, 잡으시면
0: 잘 이렇게 세게 잡고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후후 이렇게 자.
2: 네, 해보시면
0: 돼요. 오, 됐다.
2: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3: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쭉?
2: 네, 쭉 올라가서
3: 쭉 잡고 싶어요.
2: 네. 네.
0: 오, 진짜 왔다. 혹시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거 직접 구매해도 될까요?
2: 어, 네, 구매 가능하세요.
0: 아, 진짜로?
2: 네,
0: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 조합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술이 있을까요?
2: 요즘은 브루얼리 을르리라는 곳에서 이천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여기서?
2: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0: 진짜 신기해요. 오늘 주인공 쌀 플러스 그런 특별한 술 쌀로 만드는 거, 맥주. 네. My friends, wow. Today looks very, very easy. I already found my star of today. And the surgeon name just told me that here in Icheon, very, very famous region for sal, for the rice, they are making a special maekju, a beer made with rice. Now I just buy this, and then let's go buy something else, because of course rice is the star, but I need something else to cook with.
2: 결제해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오.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 좋을 것 같아요. 자, 오, 여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뭐.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네. 맛있는 이천 쌀로 요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먹밥이랑 아란치니 섞여 있는 요리 하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4: 그러니까 지방이 있는 거.
0: 지방이 있는 거.
4: 네,
0: 맞아요.
4: 앞다리나
0: 앞다리? 네. 오케이.
4: 앞다리 쓸게요.
0: 오,
4: 요걸 해서
0: 오, 좋아요. 따져 주시겠어요?
4: 네.
0: 오. 아, 이렇게 따져 주시면 진짜 그 고기의 식감도 우리 살릴 있죠. 수 있죠.
4: 네, 식감도 있죠. 네, 좋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4: 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일련의 세 개의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트란도트 공주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엔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녀를 이 저주로부터 꺼내야겠다는, 꺼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커지는 것 같아요. 칼라프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왕자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아름다운 공주를 본다면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자를 구출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텐데 칼라프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 작품을 하고 뭐 연습할 때부터 느꼈는데 이 작품의 메시지는 사랑이구나. 각박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걸 잊고 있지 않았나 그랬는데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다시 느꼈고 많은 관객분들이 보면서 아 맞다 사랑 사랑해야지 이 메시지를 안고 가셨으면 해요.
1: 트란도트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그렇게 얼어붙게 만든 거야?
2: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인데 하지만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욕정에 미친 짐승일 뿐이야.
1: 욕정에 미친 짐승? 내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0: 가족끼리 왔다면 가족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연인이 왔다면 연인들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가득한 각양각색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공연 끝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 당신의 증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 이제 알겠어요. 내가 당신을 그 증오의 저지로부터 반드시 꺼내주겠어. 오직 나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오직 나만이.

0: How to survive in career. Workplace. Step 1. Lunchtime. The most important morning routine is to check today's menu. Food is essential for survival. Memorize today's menu. The highlight of office life. Lunchtime. Rice in the bottom left, soup in the bottom right. The top is for the sides. The sauce and the spoon go here. This is the basic layout, but it's a bit odd to switch rice and soup. When you're done, pour the leftovers into the soup bowl. It doesn't look that appetizing, so wait until others are done eating. Step 2. Neng, nep, nenep. These are the most used expressions at work. Choose the most appropriate form. Neng, nep, nenep. Remember that the formal neh can sound a bit stiff. Did you just say yes? Absolutely not acceptable. You want to find the right word for the right occasion. Step 3. Desteria. Desteria is the oasis in the desert. Show them your character. If you're not the diligent type, get a stooky plant. Work is tough. Laugh and the whole world laughs with you. Weep and you weep alone. Stay put, like the stooky that survives in the desert. Hang in there until the end. Of course, you can always quit. You matter more than anything else. Step 4. Survival kit. Every worker needs a survival kit. Survival kit level 1. This position gets the most exposure. Grab one when you need a sugar boost. Always keep a few treats you can offer your co-workers. Survival kit level 2. These are for hunger pangs before and after a meal. You'll need them when you take a coffee break with your office buddies. Survival kit level 3. Trash talking your boss with your soulmate. Did you survive in the workplace? Office romance? Be careful. Even the photocopier knows all the gossip.
1: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0: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MC, Ala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MC Gravity 원진입니다. Let's go, let's go.
0: All right, is everyone enjoying your summer? It is officially vacation season.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명란지가 수상 안전 요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0: That's right. Summer is all about having fun, but safety always comes first. You can never be too careful.
1: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호시탐탐 레이더풀 가동해가지고 여러분의 안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0: 저기
1: 위에 조금 지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아, this is an emergency. Emergency. Oh yeah.
1: See, 네.
0: All right, we need to rescue them right away.
1: 네, 걱정 마세요. 우리 시원한 퍼포먼스로 또 구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명란즈 구조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뮤직

0: Do you know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before you go into the water, Wonjin?
1: 아, 뭐가 있을까요? 선크림 바르기 아니면 뭐 약간 선글라스 끼기 이런 거?
0: No, no, no, no, no, no.
1: 어, 뭐죠, 뭐죠?
0: Those are important too, but it's warming up. Yes, a proper warm-up will keep you safe while having fun.
1: 이런 이런, 또 그걸 까먹다니요, 그쵸? 뭐니 뭐니 해도 이 준비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0: Yes, then before we enjoy today's performances, should we warm up too?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일단 오른팔 들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자, 이렇게 손가락을 한 다음에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0: Oh yes, I think we are ready, Wonjin.
1: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대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favorite artists,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Yes,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힙합 바이브의 5인조 걸크루입니다. KBS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Yeah, 좋습니다, 좋습니다.
0: Woohoo! Alright, I'm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KBS!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KBS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데뷔곡 Oxy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데뷔 앨범 악시제는요 다섯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리 릴리즈로 공개했던 히비츠와 Catch My Breath, 그리고 이번에 신곡 Sub-Zero가 수록되어 있고 서브 타이틀 곡인 Suck It Up과 대망의 타이틀곡 악시가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악시란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4: 네, 악시는 힙합과 저지클럽이 유기된 곡으로 굉장히 라이저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요. 굉장히 신나고 여러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 좋다고 생각하고 인스트루먼트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신나는 곡이고 퍼포먼스에도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alright, alright. 좋습니다. 또 이번에 데뷔한 신인분들이시잖아요.
0: 맞아요.
1: 이거의 외우기가 아무리 외웠어도 긴장하면 잘 안 나오는 게
5: 맞아요.
1: 신인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직 힘들어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 Yes, with that being said,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r expressions and stage presence really stood out.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그렇고 걸 크러쉬 그 자체였어요. 혹시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 네. 저 이번 타이틀곡 악시는 손동작에 포인트가 많은데요. 바로 딴, 딴, 따라란 이렇게 악시 업. 업을 표현하는 손동작과 뒤에 들리는 인스트루멘탈의 뚜루두루두루두 하는 이 손동작 그리고 네. 마지막에 X 박수 박수
0: 짠짠
4: 부르부르붕
1: 부르부르붕
4: 이 동작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 동작 어떻게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아요.
1: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0: Come on 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무가 너무 재밌네요.
0: 아, 안무가 정말 힙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1: I like it, I like it.
0: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1: Yes, we have some questions that the fans sent in before the show. Wonjin, please take us through them.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각자 헤어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공들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네.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요, 저의 오늘 메이크업인 블러셔, 블러셔 포인트가 볼부터 콧등, 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약간 살짝 탄 듯한,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힙한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1: 여름과 딱 잘 어울리네요.
0: 좋습니다.
1: 자, 다음 유이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오늘 스타일링에서 가장 포인트한 부분은요, 머리인데요. 제가 활동에 맞춰서 계속 어두웠던 머리를 탈색해가지고 금발로 새로 나타났는데 음악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색깔이 빠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로 염색을 해가지고 다시 깔끔한 금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나이스.
0: 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색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얼마나 또 시간이 들으셨어요?
2: 아, 오늘은 탈색은 안 하고 덮태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1시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계실까요?
3: 네, 저는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살짝 스모키인 듯한 이 눈매가 포인트인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1: 눈빛이 아주 강렬하십니다.
0: 좋습니다. 다음 나이스. 질문인데요, 최근에 메이크업 지우기가 아까웠던 날 있으실까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4: 네, 저는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점을 찍어봤거든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라 되게 지우기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점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셔가지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립, 피부 표현, 또 아이 메이크업 등등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이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눈에서 가장 단계가 많잖아요. 섀도우도 있고 뭐 아이라인, 뭐 마스카라 이런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디테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5: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저는 제가 화장을 지우면 눈이 조금 순하게 생긴 편인데 언니들이 되게 옆에서 센 기운을 뿜고 있어가지고 저도 더 스모키하게 언더라인도 엄청 채우고 그렇게 점점 센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네, 제가 또 말을 하자면 저는 베이스 기초 화장 피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뭐든지 기본이 탄탄해야 좀 마무리까지 결과까지 좋기 때문에
0: 그렇죠.
6: 베이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나이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긴급 질문. 베이스만 받기, 아이 메이크업만 받기. 자, 베이스만 받기. 하나, 둘, 셋.
1: 오케이.
0: 아까 아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6: 네, 맞습니다.
0: 아이 메이크업만 받기가 이렇게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특별하게 현장에 계신 팬분들께 한번 부탁드려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Hello everyone. My name is Li Shuqian. I come from China, Guangzhou.
1: Okay. 광저우에서 온 리슈첸이라고 합니다.
0: 오늘 혹시 키비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8: Is there a makeup trend that you are interested in, like lemon core or big makeup?
1: 네, 요즘 레몬코어나 굿굿 메이크업 등등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많잖아요. 각자 특별히 관심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 있으실까요?
0: 혹시 있으실까요?
9: 저는
7: 그 캣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눈을 확 강조해주고 고양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오. 좀 진한 아이라인이랑 좀 속눈썹을 눈 너머까지 붙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관심이 가서 오. 요즘 샵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속눈썹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적이 많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9: 네 저는 저도 눈에 강조를 하는 메이크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은 완전 엄청 뱅 이렇게 센 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데 눈두덩이까지 약간 까맣게 해보고 싶습니다.
1: 오케이 임팩트 있는 걸 추구하는 편이네요.
9: 네 맞습니다.
0: 대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지채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제 키비치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유이 씨,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10: 네,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るファン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キビチこれからもかっこいいステージを見せれるように精一杯頑張りますので、たくさんの愛と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the girl group with unpredictable and fearless charms. Here is Kibitz performing Oxy.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9: 네.
0: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onjin.
1: Uh-huh.
0: Maybe it's because of our outfits today, but don't you just want to jump straight into the ocean?
1: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TPO도 한번 갖춰 입었겠다. 바로 입수 가능한데 말이죠.
0: But when you're swimming or playing in the water, you wear yourself out if you go all out from the start.
1: 맞아요. 이 페이스 조절이 좀 정말 중요하거든요. 즐길 때니 오래오래 또 즐겨야 하니까요.
0: Yes, that's why we prepare some special stages. Why don't we catch our breath for a moment and soak in the emotions?
1: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감성에 푹 빠져보시죠.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무대 시원하게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We hope you have a healthy and safe summer.
1: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더위에 지치시거나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0: yes. Don't hesitate to call the Myeonglan's rescue team.
1: 네, 멋진 무대와 함께 언제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아,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그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월에면 이제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로 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이제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겁게 끓이면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빨암죽이라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빨암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 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0: 보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 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천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백울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여기 학교 앞에 국수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단장이요. 물 가두는 게 시가 7군데고 여청산면에 그리고 장은 여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단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좁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역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요즘.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담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에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이제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해야 돼.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 요만큼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이거 끓게 되지요. 그게 상미국수인 얘네들. 그 간식.
3: 그전에는 그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바핀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냇가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요.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리, 피레미하고 속간제 작절질해서 잡는.

0: 시킨 대기 비빠까빠가라는 거 소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 먹었지. 한년 60~70년 전이지요. 11~8세 됐을 때. 아, 그 후에도 성인 돼서도 해 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면 많이 드시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1: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말하지는 거지.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있다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선 전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 파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만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러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다물치도 가끔 나와요. 다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봐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가지고 금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송어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꼭 잠겨서 끓여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여기 딱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이 이 정도면 익었다.

0: 경북 안동. 그러니까 내가 25살에 왔나 여기.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가증 3대가증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뭐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 잡고 뭐 투망질 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굴기가 가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네서 간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1: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0: 이 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1: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0: 내가 늙으니까.
1: 이제 힘이 딸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0: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1: 배합,
0: 해야지.
1: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0: 봄에는 이제 치료를 많이 잡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1: 동작이라고 해갖고.
0: 여름 되면은 이제 그 뭐, 붕어도 있고, 눈치. 피라미도 있고.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1: 붕어, 눈치. 93년? 예, 고 무렵에 다리를 세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0: 고기가 귀해지는
1: 되는 것 같아요.
0: 한 1관, 2관 정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돼.
1: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0: 100관도 되고 뭐 그래.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 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젓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요.
1: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축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0: 오토바이 부대들
1: 하시는 분들
0: 젊은 사람
1: 40대 60대 4, 5, 6 그렇게
0: 여름에
1: 예 이열치열 해갖고
0: 여름에 더 많이 먹고
1: 그다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가지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게 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0: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0: 바다에 가면 뭐 떠봤자 미역도 해오고 톳도 해오고 다 반찬. 그런 다 반찬 해놓는 거 나가 간 내려가면은.
1: For female divers in Jeju Island or Haenyeol,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food to eat all year round.
0: 제주도 미역은 좀 쫄깃쫄깃하고 쌈싸 먹고 하면 진짜 맛있어.
2: 어떤 데 가도 식당이 가도 없어, 이 반찬은.
1: There are secret recipes that are passed down from several generations to today. Here and there, a little bit, just like that. Despite the harsh environment and busy lives, Haenyeol in Jeju-do Island have created flavors.
0: 실례합니다.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배우 문희경 너무 맛있어. 2017년 11월 26일. 3대 모녀. 감동이네요, 세 명의 모녀가. 웰빙 음식인지 이제야 먹으면 속이 착 내려가고 소화 다 잘 되는 것 같고.
3: 네. 너 진짜 못 들어보라 이거.
1: There is wisdom in the simple but full, rustic but healthy Jeju food. The ocean is a secret garden that tells the story of the lives and flavors of Haenyeol.

0: 실례합니다. 아, 유명한 사람들 쌓인 안연홍, 연홍이도 왔다 갔구나. 서른도 대박 나세요. 어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도 왔다 갔구나. 아우, 귀여워요. 어쩜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도 만들어 파나? 어? 나도 집에 걸어놓고 싶네. 아유,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2017년 11월 26일. 한 5년 전. 5년 전에 왔다 갔네, 5년 전에. 여기 할머니. 할머니가 그때 내가 왔을 때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 여기 엄마, 여기 손녀딸인 것 같아, 사는데 뭐요. 아, 세 분 다 미인이시네.
1: 제가 딸한테 해녀하라고 했어요.
0: 해녀하라고? 예. 어머나, 삼촌이 또 독특하다, 예.
1: 맥을 이으려고.
0: 맥을 이으려고.
2: 힘든 건 아니지. 따지고 보면은 농촌에 살려면은 이것도 배워야 돼. 도시에 사는 거하고 농촌하고 틀리니까 도시의 사람들은 그 아예 이런 생각을 안, 꿈도 안 꾸지만은 우리 농촌에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직업이야. 우리 공무원 안 부러워.
1: 제가 한 3년 전에 그 우리 어촌계 사무실에 해녀 학교를 그 해서 내가 그 원장이 되고 우리 딸이 강사하면서 한 20명을 졸업을 시켰어요. 그 장정에 예예 우리 어촌계 사무실에 지금
0: 사무실에서.
1: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앞바다에 그 했는데 그 20명 도중에 세 사람은 물질하고 있습니다.
0: 여기 메뉴들이 있네. 한치부 침개, 문어숙회, 뭐 성게국수. 아, 맛있겠다.
3: The noodles that you can enjoy in Jeju-do Island nowadays is said to have been made nearly 100 years ag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noodle factories were built,

0: 색깔도 잘도 곱다 해. 아, 맛좋지.
1: 네, 이거는 그냥 5월달 성게라구나. 성게. 진짜 맛있을 거보다.
0: 냄새도 너무 좋다. 예. 바다 향기가 나네. 성게국수에 유추룩 성게알을 하염 주면 이거 남는 게 있습니까?
1: 인형집이나 우리가 또 잡아오고 화나간.
0: 까봐야 화나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삼촌 유추룩 성게를 하염하면 남는 것도 없이 장사가 됩니까?
1: 예, 오늘은 우리 그 문희경 씨가 오니까 조금 한 몇 달은 더 놓은 것 같아, 그게. 우려난 거라구나. 국물이 좋아 이거죠. 그러니까. 성게는 아무것도 아니.
0: 그냥 제주를 한 입에 먹은 것 같은 바다. 느낌. 바다 냄새. 네,
1: 바다.
0: 이걸 먹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제 다 몰려들 것 같아. 맞네.
1: 왔다 간 사람 꼭 찾아와요.
0: 한번 먹으면 그 맛을 못 잊을 것 같아. 군소를 국수에 얹어서 한번.
1: 먹어도 좋아. 그렇게 먹어도 좋고 다른 것에도 먹어도 좋고.
0: 해녀분들이 직접 잡아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의미도 있고.
1: 맞아. 이거 진짜 못 들을 거라 이거. 육지소 별로 없어. 있는 데만 조금 있지 별로 없어.
0: 아, 이거 군소를 싸서 먹으니까 아주 그 맛이
1: 특이해져. 네, 특이해요. 야, 거칠거칠게 바다 꺼낸 게.
0: 그러니까.
1: 예. 전복보단 더 좋은 건 뭐냐면 몸에 좋은 정력제야.
0: 남자들이
1: 남자고 여자고.
0: 아이고 삼촌, 남자도 여자나.
1: 마찬가지라.
0: 군소하고 이 성게국수 먹으니까 힘이 팔팔 나네. 진짜 기운이 나네. 기운이 나네.
1: 오늘 하루 피로를 싹 풉사.
2: A few days later, the usually crowded noodle restaurant is quiet. Oh, it seems she went out to dive for sea urchins. Sea urchin is a predator of the sea, eating seaweeds like tot and gulfweed, as well as abalones and octopus. This nocturnal animal hides in the crevices of rocks during the day, so it is not easy to find them.

0: There is something the henya always make with seasonal chromis. It's pickled chromis.
1: 자리를 깨끗하게 바닷물에 헹궈 가지고 물을 쪽 빠진 다음에 소금을 이제 1kg에 200g씩 나요. 항아리에 갖다가 담아 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딱딱 나서 이제 도로를 해 가지고 딱 뒤돌려 놓으면 여기가 국물이 우유로 붕하게 떠 가지고 맛있는 자리젓이 3개월 되면 완성됩니다.
0: Thoroughly pickled, the fatty chromis is very savory and a side dish that you can eat all year round. Nobody can deny that the best dish with this chromis is a cold raw fish soup.
1: 4월 달부터 지금까지가 제철입니다. 옛날에는 된장만 넣고 있습니다. 요즘은 된장에 이제 고추장을 좀 헛어 가지고 예 하거든요.
0: Although small, they're versatile. Cold raw soup, grilled, seasoned and dried, and salted. There's even a saying that eating cold raw chromis soup 5 times in the summer is better than medicine. This shows how much it's loved by the people.
1: Mmm, 아니면 검지를 맺던가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이거 물에 한 사발 드시면은 피로가 싹 가십니다.
0: The chopped chromis sashimi is a dish of the chromis with seasoned soybean paste. The grilled chromis, which is salted and grilled with the scales and fins intact, is also a delectable dish.

0: 이럴 때 하니까 보니까 고도 안에 더 줘.
1: 맛있다.
0: 이게 비늘 따버리면 맛이 없어요. 꼬리 부분이 좋아져. 이래 먹어보면은 고소하니 맛도 있고, 못 먹는 사람들은 그 꼬리 잘라버리거든. 꼬리 떼서 먹으면 확실히 맛이.
1: 이거는 여름에는 안 먹고 한겨울에 이 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우려내가지고 끓인 겁니다. 철렛국. 옛날 어른들 철렛국에. 없이 살았을 때는 자리젓을 놓고 끓여요. 예.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서 끓이면은 이 국물이 나와요. 뭐 옛날 어른들은 이게 고급스러운 국거리가 되고 반찬거리가 됐죠. 그 해녀들한테 건강이 최고 음식은 어떤지 우리 저기 삼촌부터 골아봅서.
2: 난 미역이 제일 좋은 거 닮아. 엄마한 곳에 다 들어가네.
1: 미역.
2: 몸이
1: 몸
2: 몰망 잔치 때 그 끓이잖아요.
1: 돼지뼈 퍽 얼마가지고 몸국.
2: 누가 몸국 먹고 식당에도 팔고 있어.
1: 아 경우니까 완전 이제 저기 건강하고 튼튼하고
2: 몸 닮아
1: 몸국이라. 삼촌들 이렇게 건강하고에 오래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바다에서 나는 거 많이 캐와서 팔아도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또 해녀분들이 먹는 음식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리면서 아 건강하게 사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보여주시면 정말 이렇게 감사할 것 같아 말씀. 이렇게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물질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3: The time given to henyo underwater is only limited. Henyo give themselves to the wind and waves and pick what belongs to the sea. A life in harmony with nature become the essence of Jeju's dishes, which are simple but healthy and rustic but heartfelt. The henyo's dinner table is completed as they live a harsh life, gliding from this world to the other world and back. This is the flavor of Jeju-do Island, which will not be forgotten despite the changing tastes and times.

0: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하고 계셨어요?
2: 어제 쌀 도정하려고 벼를 갖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0: 마침 저는 여기 이천 쌀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2: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0: 아, 진짜? 오,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이런 큰 키기 뭔가요?
2: 여기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고요.
0: 정미소.
2: 네.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를 보관하는 탱크. 네? 그다음에 벼의 껍질을 까는 현미. 그다음에 현미에서 또 껍질을 까는 백미부.
0: 밥 네. 짓기.
2: 밥 짓기 직전에 네, 단계. 직전에. 쌀이죠. 네?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0: 처음부터 이거 다

0: 그러면 이거 현미죠?
1: 네, 맞습니다.
0: 현미예요. 와우. 색깔도 살짝 노란색이죠?
1: 네, 맞아요. 네.
2: 현미에서 색깔을 벗겨낸 게 백미여서.
3: 네.
0: 그러면 이렇게 도정하기 아직 완성되지 않아요?
1: 네, 완성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2: 석발 기등을 거쳐서 돌을 한 번 더 골라내고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폴리시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0: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2: 네,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백미 단계입니다.
4: 여기 백미.
2: 네. 네.
0: 와, 근데 향이 밥 향이 나요.
2: 맞아요. 일반인들은 쉽게 보시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0: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2: 이제 이 쌀이 포장되어지는 단계를 보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0: 이거 그 계량기예요?
2: 네, 맞습니다. 위에 쌀이 받아져 있는 탱크이고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만큼 저희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을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벌리고
0: 이렇게 쭉
2: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 옆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발판을 밟으면
0: 이걸로? 재밌다.
2: 셰프님도 한번 해보시죠.
0: 아직 그거 해봐도 돼요?
2: 네, 해보셔도 됩니다.
0: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5: 안에 넣고 네. 양옆
2: 네, 잡으시면
5: 잘 이렇게 세 개 잡고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후후 이렇게 자.
2: 네, 해보시면
5: 돼요. 오, 됐다.
2: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
0: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쭉?
2: 네, 쭉 올라가서
0: 쭉 잡고 싶어요.
2: 네. 네.
0: 오, 짰다! 혹시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거 직접 구매해도 될까요?
2: 네, 구매 가능하세요.
0: 아, 진짜로?
2: 네.
0: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 조합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술이 있을까요?
2: 요즘은 브루얼리 을르리라는 곳에서 이천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여기서?
2: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0: 진짜 신기해요. 오늘 주인공 쌀 플러스 그런 특별한 술, 쌀로 만드는 거, 맥주. 네. My friends, wow. Today looks very, very easy. I already found my star of today. And the surgeon name just told me that here in Icheon, very, very famous region for sal, for the rice, they are making a special mekju, a beer made with rice. Now I just buy this, and then let's go buy something else, because of course rice is a star, but I need something else to cook.
2: 결제해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오.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뭐. 튀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오늘 네. 맛있는 이천 쌀로 요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먹밥이랑 아란치니 섞여 있는 요리 하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6: 일단 지방기 있는 거.
0: 지방기 있는 거.
6: 네, 있는 거.
0: 맞아요.
6: 앞다리나
0: 앞다리? 네. 오케이.
6: 앞다리 풀어줄게요. 이거 해서
0: 좋아요. 네. 다 주시겠어요?
6: 네.
0: 이렇게 다 주시면 진짜 그 고기의 식감도 우리 살릴 있죠. 수 있죠.
6: 네, 식감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네,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6: 네.
0: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혹시 여기 브루웨리 열을 마실까요?
3: 아, 네, 맞습니다.
0: 오, 다행이다. 찾아왔다.
3: 한국어에서 을이랑 를이 단어랑 단어를 서로 연결하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랑 공간, 공간이랑 맥주 다 좀 연결하고 싶어서 이 을, 를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희 이천 쌀밥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천 쌀로 만든 맥주입니다. 저게 저희 약간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생맥주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마침 목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3: 네, 저희 이천 쌀밥 라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0: 우와. 오, 이거 색깔이 너무 특이하네요. 진짜 황금 색깔이에요.
3: 그쵸?
4: My friends, look at this. This is made with rice. I've never tried actually a beer made with rice. And inside here, there's Ichon rice, not just a normal rice, a very special one.
0: 오, 감사합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로. 오, 진짜 향부터 너무너무 신선하네요.
3: 네,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당히 신선한 맥주예요.
0: 네,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공배.
3: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괜찮으신가요?
0: 아우, 진짜 시원해요.
3: 아, 감사합니다.
0: 엄청나게. 아, 진짜 이천에서 이런 특별한 술 찾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진짜로.
3: 저희 괜찮으시면 이 쌀맥주의 맛의 좀 특별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맥주랑 비교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0: 아, 진짜로?
3: 네네.
0: 깜짝아요, 여기 장 보아서 이것도 가져가야죠.
3: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맥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는 영국식 잉글리시 에일이고요.
0: 오, 잉글리시 에일? 네. 오, 맛있긴해요.
3: 그쵸, 그쵸.
0: 저는 그런 쌉쌀한 맛이 진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3: 아, 정말요?
0: 네, 네,
3: 그래서 요거를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천 쌀밥 라거를 드시면 아, 쌀이 요런 맛을 내구나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0: 오, 똑똑하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야, 이렇게 비교 잘 되는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3: 요거 에일 먼저 마셔보자.
0: 아, 이거 먼저?
3: 네.
0: 근데 이거 음식이랑
3: 네.
0: 이 맥주는 제 생각에는 조금 페이링 조금 어렵긴 해요.
3: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천 쌀밥 라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처음엔 없는 맥주였어요.
0: 없었어요?
3: 네, 왜냐하면 이천에서 맥주를 만드니까 주변 분들이 다들 야, 이천이면 쌀맥주 만들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양조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프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0: 그러면 저는 깊은 인상이 남았어요. 지금 계속 땡겨요. 진짜 계속 땡겨요. 아, 역시.
3: 건배.
0: 짠, 친친. 에, 이탈리아 말로 친친.
3: 아.
0: 역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예술이에요.
3: 아, 감사합니다.
0: 사실 오늘 저는 2000 살 정도에 많이 이거 샀는데
3: 아, 네네네. 네,
0: 저는 조금 아이디어 있어요.
3: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0: 간식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근데 튀긴 거. 어. 튀김 주먹밥.
3: 튀김 주먹밥요?
0: 네. 우와.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요리 있어요.
3: 어, 어떤 아란치. 거예요? 아, 들어봤어요. 아시, 들어봤어요.
0: 아시, 들어봤어요. 네, 아시죠? 튀긴 것이라서
3: 네.
0: 오, 이거
3: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에이,
3: 쌀이니까.
0: 너무너무 진짜 짤 떡국나비예요.
3: 우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0: 네. 그러면 우리 이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 좋아요, 좋아요.
0: 네, 좋아요.
3: 좋아요, 좋아요.
0: My friends, look at this. Another time, a very cool place to cook. Just in front of this very, very delicious beer, I'm cooking with our star of today, Ichon Sal, Ichon Rice. Today, I'm going to prepare jumokbap twigim. That means fried jumokbap. In Italy, we call it arancini. Maybe you heard about that. Arancini means a small orange because they are round.

0: dann.
1: 아, 이거 진짜 매력이 있어요. 시원하고 신선하고 그런 쌀자 그런 달달한 맛도 뒤에 네네. 있어서 계속 마시고 싶어요.
0: 이제 이런 튀긴 주먹밥
1: 세 가지
0: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1: 햄앤치즈, 김치 란돼지고기
0: 그리고
1: 참치마요
0: 그리고
1: 저는 김
0: 아, 김까지.
1: 네, 김까지.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만들었어요.
0: 네네.
1: 어떠세요?
2: 빨리 먹고 싶어요.
1: 먼저 햄앤치즈. 아, 왜냐면 네. 쌀짝 제일 순한 맛이에요.
2: 아, 네.
1: 네. 아이고,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해야 돼요.
2: 너무 맛있어요.
1: 맛있어.
2: 되게 크리미한데요. 맥주가 지금 뒤에를 딱 터져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져요.
1: 그렇지. 너무너무 깔끔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2: 네, 그 다음은 튜나.
1: 튜나. 자. This is very, very, very easy to do at home. Oh, you have to try to do this. Oh, it's so good.
0: 이제 김향 입안에 있어서 이거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2: 어때요? 괜찮으세요?
1: 최고! 최고! 그리고 역시 2000살 다르네요.
2: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고소함이 많이 많이 나요. 그리고 똑같은 고소함이 여기서도 나요. 그래서 입안에 연결이 너무 잘 돼요. 맞죠?
2: 네네.
1: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일 센 맛으로.
2: 전 이게 너무 기대됐어요.
1: 예. 제 생각에는 네네. 오늘의 끼익 매운맛이에요.
2: 정말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정말요.
1: 오늘 진짜 이런 맛있는 맥주를 발견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저도 이런 좋은 페어링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2: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요. Right, my friend? It was a very, very cool experience. We came to Icheon to discover the salt, to discover the rice. Very, very famous since a long, long time ago. And in a little bit different way from usual, I just put together the rice and the rice because they are made of the same thing. It's very, very incredible, right? So next time we will meet again, promise, with another delicious pairing, with another delicious ingredient, and for sure another very, very cool liquor. The last brindisi, the last chin.
2: Chin.
1: Chin. Chin.
2: Chin.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 가곡은 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닭가락대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새 닭가락 세 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새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네. 네, 앞에서
1: 가겠습니다.
2: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곡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관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들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새 발자국하고 인용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까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것 중에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3: Left body press.
0: 이게 맛있다.
3: 네, 맛있어.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가월지 동편의 가장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측간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짐령산성을 발굴 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이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짐령산성과 춘송이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수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요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짐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쪽 마을 사람들은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큰.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초창장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돋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세근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간 전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대류상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적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궐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천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일산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0: 를 통해서 일상 쌍능 대학능의 주인이 백제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누적과일과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해왔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배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안녕하세요. 코리아즈 구독자 여러분. 저는 외교부 디지털 공공외교과의 김세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군청의 최정욱 주무관입니다.
1: 오늘 저희가 함께 와 있는 이곳은 바로
2: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1: 와!
2: 태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제가 태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많은데 혹시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 태안은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12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1만 6천여 종의 식물이 살아 숨쉬는 천리포 수목원과 수백 년 된 소나무 숲이 있는 안면도 자연 휴양림 등 볼거리가 아주 다양합니다.
1: 이것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2: 네, 여기는 바로 꽃지 해수욕장인데요.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한국 관광 100선에도 7번이나 선정된 곳입니다. 사무관님, 혹시 슬로시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1: 천천히 사는 도시 아닌가요?
2: 슬로시티는 도시의 전통 문화와 산업, 자연환경, 지역 예술을 지키고자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입니다. 태안은 2017년에 슬로시티로 인증된 곳인데요. 그만큼 천천히 쉬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사모아님, 혹시 최근에 제대로 쉬어본 적 있으세요?
1: 사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에서 편하게 쉬고 즐기시다 가실 수 있는 바로 여기 꽃지 해안공원에서 열리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1: 기대되는데요?
2: 네, 그럼 저랑 함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1: 네. 네.
2: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원예치유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전시와 체험이 결합된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와 치유를 주제로 자연 속에서 쉼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박람회장이 엄청 넓네요. 이 넓은 곳을 어떤 테마로 꾸몄는지 궁금해요.
2: 그렇죠. 그러면 박람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 김기정 총감독님과 오진기 사무총장님에게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3: 꽃이 주는 즐거움이 단순하게 보는 즐거움을 넘어서 꽃이 인간에게 우리 또 현대인들에게 치유를 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원예치유 박람회라는 이름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태안이 주는 그 자연의 힘을 이 박람회에서 그대로 정취를 느낄 수가 있고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여유를 갖고 쉬어만 가셔도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꽃이 어떻게 우리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지 또 태안 그대로의 충남 태안의 자연이 어떤 치유를 줄 수 있는지를 느끼고 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찾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4: 이번 박람회는 그게 다섯 개의 핵심 구역으로 운영되는데요. 먼저 충남형 치유농업 전시 체험 공간으로 치유농업관과 그리고 미디어 아트를 통한 몰입형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는 특별관이 있습니다. 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장인 원예치유 체험관과 그리고 세계 정원 속 동화 같은 순간을 담은 국제 교류관까지 다채롭게 구성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오감이 깨어나는 입체적인 전시들을 통해서 자연이 주는 진정한 회복의 힘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꽃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식물의 생명력과 그리고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인간의 심신을 회복시키는 세계 최초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대한민국 치유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동시에 세우는 매우 뜻깊은 도약이 될 것입니다. 태안의 독보적인 원예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치유 모델을 상설화하고 이를 정례적인 어떤 국제 축제로 정착시킬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안이 전 세계인이 매년 찾아오는 지속가능한 치유산업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적 기반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이 특별한 감동을 이곳 태안에서 꼭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번 박람회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치유를 주요 테마로 잡았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이런 이 공간에서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네, 맞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직접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1: 정원이 정말 아름답네요. 자연의 다채로운 색깔이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2: 네, 이곳은 치유 정원입니다. 색깔, 향기, 촉감 등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입니다.
1: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2: 치유 정원은 웰컴 정원과 향기 정원, 감정의 정원, 안식의 정원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정원을 걷다 보면 걷는 것 그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진짜 다양한 정원들이 있네요. 주무관님. 저쪽에 있는 꽃들은 처음 보는 꽃들인데 저건 무슨 정원인가요?
2: 아, 저쪽은 세계 각국의 정원이 있는 공간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자연 속에서 머무르며 사색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곳. 저도 잠시 일상 속 스트레스는 내려놓고 자연 속의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 이쁜 꽃들을 관람함으로써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힐링되는 것 같아요.
6: 들어오자마자 꽃향기가 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봤는데 색감도 되게 이쁘고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7: AI를 통한 저에게 맞는 치유의 꽃을 추천해주는 게 좀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평일에 바쁘게 보내다가 주말에 계획 없이 막 출발해서 오게 됐는데 치유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오니까 날씨도 더 좋아 보이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1: 이 박람회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꽃내박내 크루인데요. 이들은 박람회 준비 과정과 현장 분위기, 태안의 자연과 치유의 가치를 시민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8: I applied to the Taeyeon International Horticultural Expo in order to experience the healing Korean culture and Korean nature. While making the content, we focused on not only to promote the expo but also promote the culture and healing together. It was my first visit to the Taeyeon and I really loved this city. And it's a really different feeling to experience the culture together with the healing, especially in Taeyeon City.
9: I never heard about Taeyeon before this program. I would like to recommend this expo to anyone who's interested in experiencing Korean cultur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especially to people that is interested in nature.
10: As a global supporter, as a foreign, as a foreigner here, I am trying to show the international audience how this experience looks like, and I am trying to explain all the things related to this expo so that they should get interested to come here and experience this horticulture expo.
11: So many people know about Seoul and all, Jeju, but no one know about Taeyeon. So I wanted to show the world the beauty of Taeyeon.
1: 꽃내박내 크루는 원예와 치유를 주제로 한 여러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SNS를 통해 풀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박람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만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자신의 상태에 맞춰 맞춤형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은 조금 신기한 공간인데요. 나에게 맞는 치유 꽃을 추천해주는 곳입니다.
1: 꽃을 추천해준다고요?
2: 네, 얼굴 표정이나 맥박, 호흡 같은 생체 정보를 분석해서 지금 내 감정 상태에 맞는 꽃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에요.
1: 한번 해봐도 될까요?
2: 그럼요. 페르시안 베이지.
1: 오, 신기해요. 나만을 위한 꽃이네요.
2: 네, 내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유 꽃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이곳도 AI 기술을 활용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1: 여기가 AI 하모니 가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2: 네, 이곳은 AI 기술과 자연을 합친 체험형 정원이에요. 이곳에서는 관람객의 감정과 반응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어주는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0: 정말 신기하네요. 저와 자연을 분석해서 이렇게 AI가 음악을 만들어준다니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1: 저랑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두 명의 우정 같은 걸 잘 파악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약간 꽃들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유대감 같은 걸 늘리고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주무관님, 혹시 원예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곳도 있나요?
2: 그럼요. 원예 치유 체험관으로 가보실까요?
0: 원예 치유 체험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
2: 원예 치유 체험관에서는 잔디머리 인형 만들기, 테라리움, 꽃차 체험 등 직접 만들면서 치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연과 창의성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1: 맞아요. 손으로 만들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0: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나만의 공기정화 액자를 만들고 꽃차를 마시며 힐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2: 그 뭔가 푸른 들판 위에 있는 나무예요. 식물을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놓아보니까 식물과 친해진 것 같아요. 체험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정화된 느낌이었어요.
3: 이거 화분인데 머리에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따뜻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4: 꽃차를 마시면서 몸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느꼈고 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힐링을 시켜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박람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도심에서 지내면서는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휴식과 평안이라는 감정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자연을 통한 치유를 느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치유가 어떻게 산업으로 이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산업관입니다. 원해치유와 관련된 국내외 기업들이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사실 원예라고 하면 화훼 정도만 떠올렸는데요. 이렇게 헬스부터 푸드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이어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관련 기술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네요.
1: 또

0: 영업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인 아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와 심포지엄, 버스킹,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 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1: 여러 가지 꽃들과 넓은 공간과 가족들끼리 오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2: 꽃향길만 타보길 바랍니다.
3: 바다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웠고 마음도 너무 편하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4: 여기 보면은 뭐 마음이 너무 좋은 거 있고 다음에도 우리 친구랑 같이 오고 싶어요.
5: 다양한 꽃들이 많아서 신기하고 꽃이 이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이제 평화로워지고 싶다 하면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사무관님 오늘 어떠셨어요? 치유를 좀 느끼실 수 있었나요?
0: 네, 정말 좋았어요.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보면서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6: 태안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치유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박람회입니다.
0: 바쁜 일상 속 쉼이 필요하다면 태안을 방문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야기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 어떤 분이실까요? 아,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느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극작가이면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아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어쩐지 뭔가 우아하고 이 깊음 있는 내공이 느껴졌는데 느낌이라는 극단은 어떤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95년도에 서울예대 동문들끼리 모여서 만든 극단이에요.
0: 그러면 주로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공연에 올리나요?
1: 주로 이제 단원들끼리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려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엄청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밤새 그게 계속 머릿속에 이제
0: 아 이게 직업병이
1: 네,
0: 우리 북향민 부부 아까
1: 맞아요.
0: 스토리 듣고 요거를 작품으로 하면은 하면서 이런 게 막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나시는구나.
1: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주로 이웃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0: 뭔가 그래서,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특별함들을 이렇게 네네네. 캐치해내시는군요. 자극적인 네. 그런 내용들보다는 네. 따뜻하고
1: 네,
0: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1: 네.
0: 착한 작품들이 많겠네요. 네,
1: 맞아요. 제가 주로 그렇게만 쓴다고 항상 아 그게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0: 잘 되려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야 돼 네. 이런 얘기 듣기로는 또 우리 대표님이 통일부와도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1: 네.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4년 동안 북향민 관련된 그런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처음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보호치료시설에서 교육연극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1: 근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어떤 한 친구가 온 거예요. 아동 카드를 살펴봤더니
0: 네.
1: 북향민 아이였어요. 엄마가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0: 예.
1: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 그 아이를 입신을 하고
0: 네네.
1: 이렇게 어렵게 와서 제대로 이제 양육이 안 된 친구였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이야기를 청소년 이야기로 만들게 됐어요.
0: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 공모전에 선정이 되었던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최근작은 그놈의 정이라고 해서
0: 네.
1: 북향민 여자분이 주인공인데 남한에서 만난 남편과 30년을 살았던 여자의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교차편집으로 다 나와요.
0: 네네.
1: 근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 북한 춤이 나와요. 어렸을 때 배웠던 북한 춤 장면.
0: 북한 춤이라는 게 뭐가 따로 있어요?
1: 약간 그 전통 춤인데 혹시
0: 지금 시킬까봐
1: 아,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갈등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잘 풀려가면서 춤 발표회로 네, 대미를 맞이하는 그런 공연
0: 밝은 엔딩으로
1: 네. 네.
0: 이 이후에도 또 혹시 북향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작품들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1: 저희가 총 이제 네 작품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청소년의 이야기, 20대 넘어오자마자 정착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30대, 그다음에 중년, 50대 이야기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노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그 또 다음 작품은 우리 오늘
0: 오디션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또 신혼부부의 이야기도 얼마나 또 재미있게 펼쳐지지 않을까.
0: 아, 또 이런 인연으로 또 네.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겠네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한번 해주세요.
1: 사실 제가 만난 북한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셔서 정착에 잘 성공한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밝고 그런 분들만 만났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북향민이 아닌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때 그분들이 이곳에 내 집처럼 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네. 우리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둘러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단순히 정보만을 주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점이었어요. 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같은 우리 충청권 통인플러스센터가 충청 지역의 주민들과 또 북향민 이웃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든든한 원스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팍팍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로 끝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중간에 자진 않을까 걱정이지만 12월 32일이라는 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0: 오늘 컨셉은
1: 힐링팀의 얼굴
0: 자랑해볼까?
1: 교집합 상 받음
0: 하고 싶은 말
1: 우리 팀 보고 있나? 네, 안녕하세요. 박시현입니다. 2026년 통일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교집합팀의 팀장입니다. 저희는 02년생부터 06년생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개의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였다라는 이제 말에서 따와서 교집합이라는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0: 북한에 대한 이해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북한의 지형적인 부분부터 뭐 지질학적인 부분 그리고 뭐 체제에 대한 부분까지 정말 많은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패광산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지만 이걸 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일자리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이제 확보가 되면 또 생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과 북이 모두 평등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링크는 LINK인데요. 첫 번째 L은 랭귀지예요. 교육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통일을 먼저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링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를 이제 랭귀지, 언어 사업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I와 N은 infrastructure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이제 에듀테크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가 knowledge, 이제 그런 지식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한국과 북한의 근현대 역사 인식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공동 교과서 제작 사업을 이제 마지막 이제 논리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과 폴란드가 공동 역사 교과서를 제작한 사례가 있었고 또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제작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부터 이제 그 방법론까지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선에서 마주한 두 팀의 그런 정책들을 분석해 보았었는데요. 한 팀은 헌법을 개정하는 팀이었고 또 한 팀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새로운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그런 정책을 들고 와줬었습니다. 사실 기술적 개발이라든지 경제적 개발은 그 나중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족적 통합성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진정한 통일을 이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교육이 너무 적합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대회장에서 열심히 피력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심사평에서도 교육의 그런 부분을 우수하게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그 필요성을 또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문제인식을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번 대회가 저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이유는 사실 조사를 하기 전에는 북한에게 어떤 그런 위기들이 있는지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가 통일 이후에 혹은 통일 전에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지 거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책을 설계하고 이제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As the war in the Middle East continues to fuel concerns over energy security, the world's attention is turning to renewable energy. How far have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come? This week, Humanities Beyond Borders explores the future of renewable energy.

0: 평균 기온은 7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1: 7도요?
0: 네.
1: 언제까지 7도요?
0: 아마 그때까지 살아 계실 거예요.
1: 아,
0: 2100년
1: 그래요?
0: 정도. 네.
1: 그러면 이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사실 1, 2도 차이 별로 체감 그렇게 나지 않잖아요. 에어컨으로 사실 1도, 2도 낮추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해수면으로 조금, 그 해수 온도에 조금, 그리고 강수에 조금, 온도에 조금, 이렇게 습도에 조금씩 바뀌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죠.
2: 요즘도 아직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과학자들이 치는 뻥이라는데 원래 지구는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래. 원래 대멸종이 몇 번씩 있었대 하면서 지구가 스스로 회복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IPCC 2018년 보고서가 1.5도씨 보고서가 나온 이유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논란들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정말 지구의 변화 때문이고 어떤 부분이 인간 활동 탓인가까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약문만 보지만 사실 천 몇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거든요.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그냥 노상 녹아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소멸할 때가 있대요. 다 녹아서. 그게 1.5도면 100년에 한 번 정도 완전 소멸을 한대요. 해빙이. 그건 복원이 가능하대요. 근데 2도씨가 되면 10년에 한 번씩 완전 얼음이 완전 소멸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복원이 되게 어려워진대요. 근데 이제 4도씨가 되면 러시아나 동유럽에 눈이 안 내리고, 그리고 5도씨가 되면 극지방 빙하가 모두 녹고 내륙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한다.
0: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점은 2024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가 올랐었습니다.
1: 이미 1.55도가 올랐다고요?
0: 네, 누적되고 있는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 뭐 계속해서 새롭게 보는 현상들이 다 그런 것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구리 끓이기 실험 그거 생각나요.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은 이게 자기가 삶아지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죽을 것 같지 않아도, 막 체감이 안 돼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제가 어린 시절에 교보문고 가서 또 교양도 쌓고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에 교보문고에 가면 여기에는 기후변화의 중요성, 기후변화 거짓말, 이게 두 가지가
1: 같이
0: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식시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1: 뭔가요?
0: 과학자들도 사실 100%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계속해서 온실가스 농도도 관측하고 모델도 정교화되면서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는 이 현재의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IPCC라는 이 국제기구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이걸 증명했습니다. 그게 2007년이었는데요. 심지어 2007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누군지 아십니까?
1: 모릅니다.
0: 심지어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모두가 우리나라의 노벨 평화상 탄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잊혀진 분들이 있습니다.
1: 2007년에요?
0: 네, 맞습니다. IPCC가 이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IPCC는 사실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 4차 평가 보고서를 쓴 저자들이 받게 된 거죠. 이 4차 평가 보고서에 쓴 저자들 중에 한국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랑 같이 수상을 했을까요?
3: 미국의 부통령인가요?
0: 역시 국제정치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분의 부통령도 놓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이 클린턴 행정부 부통령을 지내신 엘고어 부통령께서 이 정치 생활 이후에 환경운동가로 많이 전향을 하시고 불편한 진실 이러한 책을 써내시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한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을 많이 알리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시게 됩니다.
1: 경각심을 주신 분이죠.
0: 맞습니다.
3: 잠깐 저도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엘고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써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이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화당의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자마자 아, 환경 의미 없다. 그리고 파리 위에 막 타결 타야겠다 그러고 석유 계속 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환경 문제는 만약에 과학적인 문제로 끝난다면 이건 우리가 인류가 벌써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와 에너지는 너무 정치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룹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을 만들고 국제 제도에 있어서의 반환경적인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안타까움, 그때 느꼈던 안타까움이 또 이렇게 좀 막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또 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30여 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공화당 대통령은 무조건 탈퇴했습니다.
3: 그동안 전 세계를 어찌 보면 세계 경찰로서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게끔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미국이라면 지구의 관점에서 환경의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적이 환경 문제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실제로 내가 얼만큼 지금 탄소를 생산하고 있고 배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감사하게도 요즘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1: 네.
0: 탄소 발자국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우와, 이게 뭐예요?
0: 여러분들의 발자국처럼 이 여러분들의 식생활, 혹은 교통생활, 혹은 입는 옷 이런 모든 활동들을 탄소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국가에서도 이런 걸 보여주고 민간 기업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네, 저는 그냥 일상에서 뭐 입동옷 입고 먹을 거 먹고 그냥 좀 산책 좀 하고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탄소를 과연 얼만큼 배출이나 할까요?
0: 혹시 그 일주일에 소고기 몇 번 드세요?
1: 저 꽤 많이 먹어요.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0: 제 딱 걸리셨습니다. 로컬 음식, 농산품일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낮고요.
1: 네.
0: 그리고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소나 큰 가축일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집니다.
1: 근데 어떻게 고기 안 먹고 살아요?
2: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유기농샵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이 식재료가 나한테 오기까지 얼만큼 탄소를 배출했나.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1: 네.
2: 그리고 요즘 다 챗GPT다 제미나이다 쓰시잖아요.
1: 네.
2: 근데 왜 유료로 인공지능 쓰다 보면 그림 좀 몇 개 그려줘 하고 나면은 갑자기 쿼터 차잖아요. 저온기 많이 쓰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전력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쓴다고 가정하고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SNS 한 2시간 했다.
1: 네.
2: 그러면 160몇 그램 배출한대요. 그러면
1: 어머나.
2: 160몇 그램이 얼만큼이지? 하면 승용차, 화석연료 쓰는 승용차로 1.4km 정도 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1: 내 손 안에서 네. 탄소를 생성하고 있는 거였네요.
2: 그렇죠.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끼리 이제 오락 많이 하는 박사님들 막 자꾸 지고 그러면은 너가 지금 탄소 중립에 위배되는 이기지도 못할 게임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1: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탄소를 안 쓸 수는 없는 것
2: 같아요.
1: 쓸
2: 수는 없죠. 네.
1: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2: 맞아요.
1: 뭐 신재생에너지 많이 말하잖아요.
2: 네.
1: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2: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5년에 8.7%예요. 우리나라는 5.8%입니다.
0: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과 산업의 구조 여기서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3: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비정치적인 아젠다로서 이 에너지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 이렇게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2: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0: Shiroshevsky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ong-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1: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0: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Shiroshevsky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What'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Kim Ok-yun, the real-life leader of the Kapsin coup, is used as the name of a conservative figure in the novel. But what led Shirushevsky to write a novel like Wolsoni, The Kissing, in the first place?
1: 갑신 정변이 시로셉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iru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0: Evans in 1869. He eventually became a self-taught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fact, tracing his life was not easy. Records of him are scarce,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his life. Against this backdrop, we finally found someone who could tell his story.
1: 저는 지금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그 주 전공은 한국 고전문학이고요. 이것을 비교문학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의 고전과 폴란드의 고전을 비교하는 것으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썼고요. 계속해서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0: In fact, he is the very first person in Korea to academically shed light on the life of Ryu Kyung-jip.
1: 폴란드 최초의 한인이라면은 유경집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명은 유승열이고요. 경집이 호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별명처럼 유초시라고 불렀는데 과거 시험에 초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유초시라는 별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폴란드에 살면서도 유초시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 기록에는 유초시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0: In the early 1880s, having passed the 속과, the preliminary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set out from Wonsan for Seoul to take the 대과, the main examination. However, upon arriving in Seoul, Ryu Kyung-jip bore witness to a rapidly changing era. It was then that he made the decision to abandon the examinations he had spent years preparing for. And then, in 1894, he left Wonsan and moved to the Primorsky Krai.
2: As times changed and the world shifted, I shed my attachment to Joseon. In the spring of my 23rd year, fueled by not-so-small ambitions, I set out on a long journey. Leaving Wonsan, I headed for Vladivostok with a grand dream. To strike it rich in the vast lands of Siberia and start a ginseng business.
1: 유경집 선생님도 1894년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옮겨가서 사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시면서 이 유경집 선생님이 한의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의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2: Once again, I shouldered my pack and set out for Nikolsk. It was there that I finally opened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linic to which I would dedicate my entire life. I hung up a sign that read Goryeo Pharmacy and began to promote my services.
3: 한의학 고전을 바탕으로 한의학 고전에 담긴 의학 이론과 사상, 한의학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종현 교수입니다.
0: Professor Kim Jong-hyun, who researches the theories, philosophies, and hist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t Gacheon University, is also one of the scholars who has taken a keen interest in Ryu Kyung-jip and is currently conducting research on his life. But where exactly does his interest in Ryu Kyung-jip stem from?
3: 의학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은 어떠했을까? 라는 동기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경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0: It is fascinating to learn that he discovered Ryu Kyung-jip's name while researching the rol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But how exactly was Ryu Kyung-jip connected to Korea's struggle for independence?
1: 한의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고

0: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었죠.
1: 안중근. He is one of Korea's most iconic figur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09, he carried out an act that would go down in history. In Harbin, he assassinated Ito Hirobumi, the very man who spearheaded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tands as one of the most symbolic moment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erving as a powerful declaration of Korea's will for freedom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0: 안중근 의사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쪽에 나가 있다가 여러 차례 유경집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했는데 그러다가 1909년에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의를 할 때 그 러시아어를 하는 안내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유경집의 첫째 아들인 유동하 그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예, 그 아들을 그 의거 활동에 참여케 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의거에 참여했던 네 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동하 이 분이 바로 유경집의 첫째 아들이 되죠.
1: This is Ryu Dong-ha, the eldest son of Ryu Kyung-jip, who worked closely with An Jung-geun and played a key role in his historic mission. Immediately following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he was arrested alongside An Jung-geun and imprisoned. However, according to Professor Kim Jong-hyun, Ryu Kyung-jip himself was also deeply involved in the Harbin mission.
2: 유동아가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은 기록을 보면 내용 중에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상 주도를 했고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0: But that's not all. While tracing Ryu Dong-ju's life during World War II, Professor Lee Min-hee uncovered another fascinating discovery.
1: 이 책은 예, 막달레나 그로스라고 하는 폴란드 여류 조각가에 관해서 쓴 학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레나 그로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유동주 선생의 두상이 사진으로 실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녀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게토, 독일군에 의해서 게토 지역이 형성이 되게끔 됐는데 이때 이 그로스 씨는 자기는 게토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독일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험을 느껴가지고서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냥 게토 지역 바깥에 바르샤바에 지냈어요.
0: Upon learning that Magdalena Gross was in danger, Ryu Dong-ju, together with other acquaintances, helped her find a safe place to hide.
1: 그로스가 구사 역시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감사하다 하는 의미로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을 했다라는 거죠.
0: After enduring the long years of partition,

0: violence and foreign occupation, Poland had finally gained its independence, only to be invaded once again during World War II. Witnessing this, Ryu Dong-ju might have been reminded of the sorrow of his own homeland. In August 1988, as Seoul was buzzing with excitement just weeks before the Summer Games, Ryu Dong-ju, at the age of 81, returned to his homeland for the first time in 57 years.
1: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2: 그 생각만 하고 한숨이나 쉬지요. 이게 언제 그런 행운이 나가긴 또 오겠는지. 네. 오늘 왔어요.
1: 예, 그동안은 또 폴란드와 우리가 국교가 없으니까 좀
2: 없었죠.
1: 못 오시잖아요.
2: 그러니까 더 곤란하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네. 또 파란 짝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봄바람이 부는 겁니다. 아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임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영집이라는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사실 뭐 크게 곡별로 할 얘기가 있진 않아가지고요. 일단 곡을 짜왔고 그리고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노래 많이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걸로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곡은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으로 들으실 곡은 가짜 꿈이라는 곡이랑 어버버버라는 곡입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보통 이런 여러 곡을 부르는 방송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면 맨날 뛰댕기고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공연을 끝내보자 하고서 왔습니다. 아무튼 영집이라는 앨범이고요.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끼고 제가 정말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그런 곡들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낸 앨범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약간 연합 방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도 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은 느린 노래 할 건데 혹시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으시다 계신가요?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안 그래도 되나요?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박수정 등 지금 이 곡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념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푸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부를 곡은 무얼 훔치지라는 곡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아쉬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인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곡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된다,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고, 저는 또 나로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나로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훔쳐야지만, 궁극적으로 훔쳐내야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무얼 훔치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하고 계셨어요?
2: 어제 쌀 도정하려고 벼를 갖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0: 맞지요. 저는 여기 이천 쌀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2: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0: 아, 진짜? 오, 예. 맞습니다. 우와. 근데 이건 큰 키기에 뭔가요?
2: 여기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고요.
0: 정미소.
2: 네.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를 보관하는 탱크. 네? 그다음에 벼의 껍질을 까는 현미. 그다음에 현미에서 또 껍질을 까는 백미부.
0: 밥 네. 짓기.
2: 밥 짓기 직전에 단계. 쌀이죠. 에?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0: 처음부터 이거 다

0: 그러면 이거 현미죠?
1: 네, 네 맞습니다.
0: 현미예요. 와우. 색깔도 살짝 노란색이죠?
1: 네, 네. 맞아요.
2: 현미에서 색깔을 벗겨낸 게 백미여서.
3: 아, 네.
0: 그러면 이렇게 도정하기 아직 완성되지
1: 않아요? 네, 완성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2: 턱발 기등을 거쳐서 돌을 한 번 더 골라내고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폴리쉬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0: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1: 어, 네, 볼 수 있어요.
2: 다음은 백미 단계입니다.
4: 여기 백미.
2: 네. 네.
0: 와, 근데 향이 밥 향이 나요.
2: 맞아요. 일반인들은 쉽게 보시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0: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2: 이제 이 쌀이 포장되어지는 단계를 보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0: 이거 그 계량기예요?
2: 네, 맞습니다. 위에 쌀이 받아져 있는 탱크이고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만큼 저희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벌리고
0: 이렇게 쭉
2: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 옆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발판을 밟으면
0: 이걸로? 재밌다.
2: 셰프님도 한번 해보시죠.
0: 아직 그거 해봐도 돼요?
2: 네, 해보셔도 됩니다.
0: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3: 안에 넣고 네. 양옆
2: 네, 잡으시면 됩니다.
3: 잘 이렇게 세게 잡고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후후 이렇게 자.
2: 네, 해보시면
0: 됩니다. 오, 됐다.
2: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0: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쭉?
2: 네, 쭉 올라가서
0: 직접 잡고 싶어요.
2: 네. 네.
0: 오, 진짜 왔다! 혹시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거 직접 구매해도 될까요?
2: 네, 구매 가능하세요.
0: 아, 진짜로?
2: 네.
0: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 조합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술이 있을까요?
2: 요즘은 브루얼리 을르리라는 곳에서 이천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여기서?
2: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0: 진짜 신기해요. 오늘 주인공 쌀 플러스 그런 특별한 술, 쌀로 만드는 거, 맥주. 네. My friends, wow. Today looks very, very easy. I already found my star of today. And the surgeon name just told me that here in Icheon, very, very famous region for sal, for the rice, they are making a special mekju, a beer made with rice. Now I just buy this, and then let's go buy something else, because of course rice is a star, but I need something else to cook.
2: 결제해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오.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뭐. 튀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오늘 네. 맛있는 이천쌀로 요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먹밥이랑 아란치니 섞여 있는 요리 하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5: 그러니까 지방기 있는 거.
0: 지방 있는 거.
5: 네, 네,
0: 맞아요.
5: 앞다리나
0: 앞다리? 네. 오케이.
5: 앞다리 줄게요.
0: 오,
5: 요거 해서
0: 좋아요. 네. 따져 주시겠어요?
5: 네.
0: 오. 아, 이렇게 따져 주시면 진짜 그 고기의 식감도 우리 살릴 있죠. 수 있죠.
5: 네, 식감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5: 네, 좋습니다.
0: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5: 네.
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0: 네.
1: 계세요?
2: 아, 네. 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혹시 여기 브루에리 열을 마실까요?
2: 아, 네, 맞습니다. 오,
0: 다행이다. 잘 잤다.
2: 한국어에서 을이랑 을이 단어랑 단어를 서로 연결하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랑 공간, 공간이랑 맥주 다 좀 연결하고 싶어서 이 을, 을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희 이천 쌀밥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천 쌀로 만든 맥주입니다. 저게 저희 약간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새 맥주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마침 목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2: 네, 저희 이천 쌀밥 라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0: 오, 이거 색깔이 너무 특이하네요. 진짜 황금 색깔이에요.
2: 그쵸.
0: My friends, look at this. This is made with rice. I've never tried actually a beer made with rice. And inside here, there's Ichon rice, not just the normal rice, a very special one. 오, 감사합니다.
2: 네, 맛있게 드세요.
0: 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로. 오, 진짜 향부터 너무너무 신선하네요.
2: 네,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당히 신선한 맥주예요.
0: 네,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공배.
2: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괜찮으신가요?
0: 아우, 진짜 시원해요.
2: 아, 감사합니다.
0: 엄청나게. 아, 진짜 이천에서 이런 특별한 술 찾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진짜로.
2: 저희 괜찮으시면 이 쌀맥주의 맛의 좀 특별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맥주랑 비교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0: 아, 진짜로?
2: 네네.
0: 감사가 많이 여기 장 보아서 이것도 가지고 가야 돼요.
2: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맥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는 영국식 잉글리시 에일이고요.
0: 오, 잉글리시 에일? 네. 오, 맛있긴 해요.
2: 어, 그쵸,
0: 저는
2: 그쵸.
0: 그런 쌉쌀한 맛이 진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2: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요거를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천 쌀밥 라거를 드시면 아, 쌀이 요런 맛을 내구나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0: 오, 똑똑하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 이렇게 비교 잘 되는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2: 요거 에일 먼저 마셔보죠.
0: 아, 이걸 먼저?
2: 네.
0: 와. 근데 이거 음식이랑
2: 네.
0: 이 맥주는 제 생각에는 조금 페이링 조금 어렵긴 해요.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천 쌀밥 라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처음엔 없는 맥주였어요.
0: 없었어요?
2: 네, 왜냐하면 이천에서 맥주를 만드니까 주변 분들이 다들 야, 이천이면 쌀 맥주 만들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양조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프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0: 그러면 저는 깊은 인상이 남았어요. 지금 계속 땡겨요. 진짜 계속 땡겨요. 아, 역시.
2: 건배.
0: 짠, 친친. 에, 이탈리아 말로 친친. 아. 오. 오, 역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예술이에요.
2: 아, 감사합니다.
0: 사실 오늘 저는 2000살 정도에 많이 이거 샀는데
2: 아, 네네네. 네,
0: 저는 조금 아이디어 있어요.
2: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0: 간식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근데 튀긴 거. 어. 튀김 주먹밥.
2: 튀김 주먹밥요?
0: 네. 우와.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요리 있어요.
2: 어, 아란치. 거예요?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0: 아시죠? 들어봤어요. 네, 아시죠? 어. 튀긴 것이라서
2: 네.
0: 오, 이거
2: 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쌀이랑 쌀이니까
0: 너무 너무 진짜 짤 떡국밥이에요.
2: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0: 네. 그러면 우리 이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2: 좋아요, 좋아요.
0: 네, 좋아요.
2: 좋아요, 좋아요.
0: My friends, look at this. Another time, a very cool place to cook. Just in front of this very, very delicious beer, I'm cooking with our star of today, 이천 쌀, 이천 rice. Today, I'm going to prepare 주먹밥 튀김. That means fried 주먹밥. In Italy, we call it arancini. Maybe you heard about that. Arancini means a small orange because they are round and they are fried. So they become golden like an orange. So thinking about that, I decided to make the filling a little bit fun. So I prepare 3-1. Before starting with the first one, which is cheese and ham, I have to season the pap, the cooked one. So let's start with some salt and then nice sesame oil. I mix very nice and thoroughly, and then this is gonna be okay. That's perfect. I already had my little rice ball. So with this one, now I just let it sit for a little while I'm preparing all one by one the fillings. So let's start with cheese and ham. So here is the ham that I bought right before in the supermarket. I will have to just cut it and chop it as thin as possible.

0: 아, 이거 진짜 매력이 있어요.
1: 시원하고 신선하고 그런 쌀자 그런 달달한 맛도 뒤에 네네. 있어서 오, 계속 마시고 싶어요.
0: 이제 이런
1: 튀긴 주먹밥 세 가지
0: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1: 햄 앤 치즈, 김치랑 돼지고기
0: 그리고
1: 참치 마요
0: 그리고
1: 저는 김
2: 아, 김까지.
0: 네, 김까지.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만들었어요.
2: 네네.
0: 어떠세요?
2: 빨리 먹고 싶어요.
1: 먼저 햄앤치즈. 아, 왜냐면 네. 살짝 제일 순한 맛이에요.
2: 아, 네. 네.
0: 아이고,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해야 돼요.
2: 너무 맛있어요.
1: 맛있어.
2: 되게 크리미한데요. 맥주가 지금 뒤에를 딱 쳐져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져요.
0: 그렇지. 너무너무 깔끔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2: 네, 그 다음은 튜나.
0: 튜나. 자.
1: This is very, very, very easy to do at home. Oh, you have to try to do this. Oh, it's so good.
0: 이제 김향 입안에 있어서 이거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2: 어때요? 괜찮으세요?
1: 최고!
0: 최고! 그리고 역시 2000살 다르네요.
2: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고소함이 많이 많이 나요.
0: 그리고 똑같은 고소함이 여기서도 나요.
1: 그래서 입안에 연결이 너무 잘 돼요. 맞죠?
2: 네네.
0: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일 센 맛으로.
2: 전 이게 너무 기대됐어요.
0: 예.
1: 제 생각에는 네네. 오늘의 킥 매운맛이에요.
2: 정말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정말요.
1: 오늘 진짜 이런 맛있는 맥주를 발견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저도 이런 좋은 페어링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2: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요. Right, my friend? It was a very, very cool experience. We came to Icheon to discover the salt, to discover the rice. Very, very famous since a long, long time ago. And in a little bit different way from usual, I just put together the rice and the rice because they are made of the same thing. It's very, very incredible, right? So next time we will meet again, promise, with another delicious pairing, with another delicious ingredient, and for sure, another very, very cool liquor. The last Brindisi. The last chin.
2: Chin.
1: Chin. Chin.
2: Chin.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 오프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재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2: 이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웠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스라스 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자.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really? Oh.
1: I use Korean brand.
0: Oh,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2: Ah, green, you green tomato.
3: Green tomato.
4: I know that.
0: Oh, really?
1: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0: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1: Yeah, I like. Oh, it's not, like... it's not too dry.
0: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1: Am I? You use Rowlet.
0: Rowlet? Oh, you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4: Oh, I know that.
0: Why you use this?
1: My mom introduced me. Oh.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cherry blossom? Yeah, okay, yeah. Thank you.
4: Thank you so much.
5: Thank you.
4: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6: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요.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4: 누님!
7: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그럼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7: 좋아요.
0: 오, 감사합니다.
4: 어, 아, 당연하죠.
7: 아, 예. 간식 좀 해가지고 시작할게요.
6: 너무 좋습니다.
7: 어머. 기다려. 코지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있으니 기다려.
6: 코지 앉아. 오! 오! 코지 클렌징 뭐 써?
7: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0: 아, 어머님도.
7: 아, 감사합니다.
0: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7: 아,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0: 아, 각질.
6: 예민해져가지고.
7: 예민해지죠.
6: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네. 클렌징에 관한
7: 아,
6: 주제예요.
7: 네.
6: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7: 아, 저는 워터로 먼저 지우고.
6: 네. 클렌징 워터?
7: 네. 아.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0: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뭐.
0: 오.
4: Basic. This is cable tea.
0: Yeah, it's a basic.
6: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네. 한국 제품인가요?
7: 아, 마녀공장입니다.
4: 마녀공장!
7: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6: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7: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6: 그렇죠.
7: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6: 아, 세정력이 좋다.
7: 어, 네네네.
0: 세정력이 좋다.
7: 다른 것보다.
6: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7: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6: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7: 네. 말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7: 아이, 감사합니다.
0: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7: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4: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0: 아, 꽃보다 남자?
4: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안 해드렸잖아요.
0: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 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줘요, 전체적으로.
4: 그렇죠.
0: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4: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이게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0: 아, 소량으로 하면은? 네,
4: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0: 아, 그렇죠. 그럴 수
4: 잠시만요.
0: 있죠. 하신 것 같은데요.
4: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0: 그럴까요?
4: 안녕하세요. 혹시
1: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1: 아,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0: 아, 한국말 English is okay.
1: 네, 네.
0: 아, 오케이.
4: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0: 맞아요.
4: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1: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0: No.
4: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4: Lagom.
0: Lagom.
4: Lagom. Use two.
1: Oh.
0: Use
4: yeah. Lagom friend.
1: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0: Oh. Oh. There. Are you using it? Korean brand?
1: Yeah.
0: Oh. Oh!
1: Yeah.
0: Okay.
4: Oh,
0: all Korean brand.
4: Don't do
0: Did you see? Our foreigner friend, did you see? Okay.
4: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어, 혹시 인터뷰 잠깐 가나 할까요?
4: 아, 아 진짜요? 두 분 커플이잖아요.
6: 네.
0: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6: 네.
1: 아, 네.
0: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7: 봄이라서.
4: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질문이에요.
0: 아유, 그래서.
4: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0: 아, 예. 네. 아,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4: 네.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3: 오일 하고.
4: 오일?
3: 오일.
4: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3: 선크림 바르고.
4: 아.
3: 선크림 바르고.
4: 그렇게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7: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4: 제품이 어떤 건지.
7: 마녀공장이요. 마녀공장.
0: 마녀공장 인기 많다.
4: 밀크가 마녀공장.
7: 맞아요. 밀크가 마녀공장.
4: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7: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4: 소이빈?
7: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넣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3: 오일 저도 마녀공장.
4: 마녀공장!
0: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추천으로?
3: 네. 역시
4: 두 분 마녀세요?
3: 아, 네. 아, 어.
0: 잘, 오, 아, 좋은데? 어. 잘 받으시는데요?
4: 인터뷰 맹수들
0: 역시
4: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맞습니다.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0: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받아서 가지고
4: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선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Review.
4: 가볼까요?
0: Let's go.
4: Let's go. Wow. 아도나선.
0: Yeah. 와.
4: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 뷰티템을 추천 받았는데요.
0: 예. Yeah.
4: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4: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0: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4: 예.
0: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4: 예.
0: 진짜다.
4: 예.
0: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4: 그쵸. 어.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자, 가벼운 메이크업. 어. 하신 분들은 뭘로 지어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0: 아, 워터.
4: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0: 어.
4: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0: 아, 메이크업이 세니까?
4: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0: 네.
4: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0: 와우.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4: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0: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4: 예.
0: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4: 그쵸? 예,
0: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밀크입니다.
4: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0: 네.
4: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0: 맞죠. 오픈식 따 따라다따 움따따 둠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4: 그쵸.
0: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4: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 왔다닥 해야 되는 손에
0: 네.
4: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륵 요 정도죠?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몰아주세요.
8: 예.
0: 예.
4: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세.
0: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
4: 잘 안 지워지는데요?
0: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아, 물을 묻히면 다르죠.
4: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0: 네.
4: 밀크는 누가 쓴다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0: 그쵸.
4: 건성과.
0: 맞아요.
4: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0: 네.
4: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4: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0: 부드럽잖아요.
4: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이거 안 지워졌는데.
0: 아니야 괜찮아. 우리 솔직 리뷰 타임이야.
4: 솔직하게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0: 네.
4: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0: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4: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0: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1: 오, 오, 그러네?
0: 자극이 많이 없는데 세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 오.
0: 수분감도 보면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1: 오, 그러네. 촉촉하네.
0: 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1: 2차 세안을 해야겠죠?
0: 오! 딩동댕이에요.
1: 뭐 당연한 얘기를.
0: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제 그 테이크가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1: 네.
0: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1: 어,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0: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1: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0: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이제 나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1: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이두 운동 된다.
0: 아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0: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1: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0: 야.
1: 우와.
0: 야.
1: 우와.
0: 오오야
1: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쫀한 걸 골라면 어떻게 해요? 아, 저...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1: 야
0: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1: 와
0: 오늘 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1: 와
0: 자 그럼 이어서
1: 네.
0: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1: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0: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1: 어, 예.
0: 됐어.
1: 오케이. 네. 한번 해봐요.
0: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1: 네.
0: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1: 오
0: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1: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차윤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1: 네.
0: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1: 와
0: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1: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1: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거 처음 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 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1: 네.
0: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1: 아 아침에 쓰기에
0: 그렇죠.
1: 왜요?
0: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네.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1: 아 그렇구나. 어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세안 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0: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1: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0: 좋아요. 되죠?
1: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1: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0: 핸드크림 바르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1: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0: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1: 어, 좋아요.
0: 좋아요만 하면.
1: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좀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0: 어.
1: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0: 그쵸.
1: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치
0: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어, 쫀득쫀득 촉촉하고
1: 촉촉하다 쫀득쫀득
0: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1: 이해했죠.
0: 어,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 세안 말고
1: 저걸로
0: 네.
1: 이렇게 좋았어. 이거
0: 좋았습니다.
1: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0: 그쵸.
1: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

0: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1: 아니요 전혀.
0: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1: 좀 무거워요.
0: 무거워요?
1: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오. 약간 시원해요.
0: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은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1: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오. 해요. 일단 또 이불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 감사합니다.
0: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1: 이게 거품입니다.
0: 어, 나네! 납니다!
1: 거품이죠.
0: 오! 오! 오!
1: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오. 아, 확실하네.
0: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1: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 아니냐? 쫀쫀하게
0: 그쵸.
1: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맞았어요? 제가 BTM신가 봐.
1: 네, 그렇죠.
0: 이제 한번...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1: 네.
0: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1: 아니요.
0: 어, 왜 빵소리요?
1: 아, 자극이 아니에요.
0: 솔직하게 돼요.
1: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0: 아, 없어요?
1: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0: 씻어봅시다.
1: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네. 오! 오!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요.
0: 쿨링감?
1: 네, 쿨링감도 좋고.
0: 어, 차가워, 차가워.
1: 네, 차가워요.
0: 아, 차 차가워.
1: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0: 야, 여기가 들어온 거냐, 그러면? 왜 이게 뽀얘졌지?
1: 그러니까.
0: 이게 이 클레어가
1: 네.
0: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1: 네.
0: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얼도 다 빼준다고 합니다.
1: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0: 자,
1: 네.
0: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1: 네.
0: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1: 네.
0: 와이엇부터 골라주시죠.
1: 제가 솔직하게?
0: 진짜 솔직하게.
1: 전 이거.
0: 오.
1: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0: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네.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제 일석이조.
0: 예.
1: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0: 어. 저는
1: 예. 네.
0: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1: 어? 왜요?
0: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0: 그쵸.
1: 꾸밀 차례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0: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0: 드르륵.
1: 드르륵. 오,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0: 그러니까 이거.
1: 뭐가 비었냐?
0: 이화잖아요, 이거는.
1: 네.
0: 자, 발전합니다, 뒤에. 네. 짜라라.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1: 신기한데?
0: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네. 이걸 또 보시고
1: 네.
0: 이제 K뷰티를 또 사랑해주시지 않을까.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우와!
0: 장난 아닙니다.
1: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0: 와.
1: 근데 너 뭐야?
0: 이제
1: 원신인가?
0: 맞긴 맞는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오.
0: 그게 1리어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우아하게도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1: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0: 어, 나 지금 느낌 왔어.
1: 나도 느낌 왔어.
0: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1: 근데 그거 알지? 또 이따고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0: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영감 떠올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1: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0: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1: 어, 되게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0: 아, 내 스타일이야.
1: 저게 무슨 영감이야.

0: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다 하네 되네 나오네.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1: 그 탓을 한다고? 형 무섭다.
0: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보면서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1: 하나, 둘, 셋.
0: 짜란. 짜란. 오.
1: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0: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은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1: 좋아요.
0: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1: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0: 안녕!

0: Do you know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before you go into the water, Wonjin?
1: 아, 뭐가 있을까요? 선크림 바르기 아니면 뭐 약간 선글라스 끼기 이런 거?
0: No.
1: 뭐죠?
0: Those are important too, but it's warming up. Yes, a proper warm-up will keep you safe while having fun.
1: 이런 이런, 또 그걸 까먹다니요, 그쵸? 뭐니 해도 이 준비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0: Yes, then before we enjoy today's performances, should we warm up too?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일단 오른팔 들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자, 이렇게 손가락을 한 다음에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0: Oh yes, I think we are ready, Wonjin.
1: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대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favorite artists,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Yes,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힙합 바이브의 5인조 걸크루입니다. KBS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Yeah, 좋습니다, 좋습니다.
0: Woohoo! All right, I'm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KBS.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KBS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데뷔곡 Oxy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데뷔 앨범 Oxy는요 5가지 트랙으로.

0: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리 릴리즈로 공개했던 키비츠와 Catch My Breath, 그리고 이번에 신곡 섭지로가 수록되어 있고, 서브 타이틀곡인 섭기럽과 대망의 타이틀곡 악시가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Right. 악시란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2: 네, 악시는 힙합과 저지클럽이 유기된 곡으로 굉장히 라이저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요. 굉장히 신나고 여러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 좋다고 생각하고 인스트루멘탈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신나는 곡이고 퍼포먼스에 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alright, alright. 좋습니다. 또 이번에 데뷔한 신인분들이시잖아요. 이게 외우기가 아무리 외웠어도 긴장하면 잘 안 나오는 게
3: 맞아요.
1: 신인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직 힘들어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4: Yes, with that being said,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r expressions and stage presence really stood out.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그렇고 걸 크러쉬 그 자체였어요. 혹시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네. 저 이번 타이틀곡 악시는 손동작에 포인트가 많은데요. 바로 딴, 딴, 따라란 이렇게 악시 업. 업을 표현하는 손동작과 뒤에 들리는 인스트루멘탈의 뚜루두루두루두 하는 이 손동작 그리고 네, 마지막에 네. X 박수 박수
1: 박수
2: 부르부르붕
1: 부르부르붕
2: 이 동작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 동작 어떻게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좋아요.
1: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4: Come on 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4: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무가 너무 재밌네요.
0: 아, 안무가 정말 힙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1: I like it, I like it.
0: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1: Yes, we have some questions that the fans sent in before the show. Wonjin, please take us through them.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각자 헤어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공들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네,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요, 저의 오늘 메이크업인 블러셔. 블러셔 포인트가 볼부터 콧등, 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약간 살짝 탄 듯한,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힙한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1: 여름과 딱 잘 어울리네요.
0: 좋습니다.
1: 자, 다음 유이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오늘 스타일링에서 가장 포인트한 부분은요, 머리인데요. 제가 활동에 맞춰서 계속 어두웠던 머리를 탈색해가지고 금발로 새로 나타났는데, 음악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색깔이 빠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로 염색을 해가지고 다시 깔끔한 금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나이스.
0: 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색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얼마나 또 시간이 들으셨어요?
2: 아, 오늘은 탈색은 안 하고 도피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1시간 정도?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계실까요?
3: 네, 저는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살짝 스모키인 듯한 이 눈매가 포인트인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1: 눈빛이 아주 강렬하십니다.
0: 좋습니다. 다음 나이스. 질문인데요, 최근에 메이크업 지우기가 아까웠던 날 있으실까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4: 네, 저는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호.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점을 찍어봤거든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라 되게 지우기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점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셔가지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립, 피부 표현, 또 아이 메이크업 등등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이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눈에서 가장 단계가 많잖아요. 섀도우도 있고 뭐 아이라인, 뭐 마스카라 이런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디테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1: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저는 제가 화장을 지우면 눈이 조금 순하게 생긴 편인데 언니들이 되게 옆에서 센 기운을 뿜고 있어가지고 저도 더 스모키하게 언더라인도 엄청 채우고 그렇게 점점 센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2: 네, 제가 또 말을 하자면 네. 저는 베이스 기초 화장 피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 왜냐면 뭐든지 기본이 탄탄해야 좀 마무리까지 결과까지 좋기 때문에
0: 그쵸, 그쵸.
2: 베이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나이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긴급 질문. 베이스만 받기, 아이메이크업만 받기. 자, 베이스만 받기. 하나, 둘, 셋. 오.
3: 오케이.
0: 아까 아이 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아이 메이크업만 받기가 이렇게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특별하게 현장에 계신 팬분들께 한번 부탁드려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Hello everyone. My name is Li Shuqian. I come from China, Guangzhou.
3: Okay. 광저우에서 온 리슈첸이라고 합니다.
0: 와. 오늘 혹시 키비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5: Is there a makeup trend that you are interested in, like lemon core or big makeup?
3: 네, 요즘 레몬코어나 굿굿 메이크업 등등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많잖아요. 각자 특별히 관심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 있으실까요?
0: 혹시 있으실까요?
1: 저는 그 캣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눈을 확 강조해주고 고양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오. 좀 진한 아이라인이랑 좀 속눈썹에 눈 너머까지 붙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관심이 가서 오. 요즘 샵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속눈썹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적이 많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1: 네, 저는 저도 눈에 강조를 하는 메이크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은 완전 엄청 뱅 이렇게 센 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데 눈두덩이까지 약간 까맣게 해보고 싶습니다.
3: 오케이. 임팩트 있는 걸 추구하는 편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대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슈첸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제 키비치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요이 씨,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6: 네,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るファン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キビツこれからもかっこいいステージを見せれるように精一杯頑張りますので、たくさんの愛と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 Alright, the girl group with unpredictable and fearless charms. Here is Kibitz performing Oxy.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좋습니다. 뮤직
7: 스타트.

0: Wonjin, Wonjin, Wonjin. Uh-huh. Maybe it's because of our outfits today, but don't you just want to jump straight into the ocean?
1: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TPO도 한번 갖춰 입었겠다. 바로 입수 가능한데 말이죠.
0: But when you're swimming or playing in the water, you'll wear yourself out if you go all out from the start.
1: 맞아요. 이 페이스 조절이 좀 정말 중요하거든요. 즐길 때니 오래오래 또 즐겨야 하니까요.
0: Yes, that's why we prepare some special stages. Why don't we catch our breath for a moment and soak in the emotions?
1: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감성에 푹 빠져보시죠.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무대 시원하게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We hope you have a healthy and safe summer.
1: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더위에 지치시거나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0: yes. Don't hesitate to call the Myeonglan's rescue team.
1: 네, 멋진 무대와 함께 언제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My name's Calico.
1: Technology that creates fantasy. Gonna be okay. Bring me some... So realistic that it blurs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and the virtual. AI is turning both into an engine of innovation and a tool of danger.
2: 딥페이크, 딥보이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이제 심각한 위험 단계로
1: We take a look at the progress brought by rapid changes and the consequences that follow.
3: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AI 이미지의 정교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애 사기 일당이 50대 여성을 속이고 5억 원을 빼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1: Deepfake technology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generate fabricated images, videos, and voices. It was initially used to recreate celebrities in their younger days, or even bring the deceased back to the screen. But nowadays, it's increasingly being misused as a tool of crime,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issue. Requests to block access or remove false and sexually exploitative deepfake content have soared in recent years.
2: 과거에는 보는 것은 곧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믿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인식이었는데 봐도 믿을 수 없구나라는 굉장히 큰 그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다가가니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This company develops so-called AI humans based on conversational AI. These lifelike virtual figures provide realistic interactions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news, education, and finance. Founded as a chatbot company, it combined large language models to create more natural conversations and ultimately develop today's AI humans.
4: 저희는 이미지도 만들고 텍스트도 생성을 하고 영상도 만들어서 그런 촬영 없이 뭐 AI 교수님, AI 튜터 만드는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 점포나 AI 브랜치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AI 은행원, AI 뭐 정치인, AI 역사 인물, 복원 인물들,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자식인 경우도 있고 부인인 경우도 있고 배우자인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원을 해서
5: 자막을 놓고 하나의 사진
1: AI humans create avatars based on original facial and voice data. Our production team took part in the process firsthand.
5: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그 리코딩을 할 건데 그 피디님 목소리도 복제를 할 겁니다. 피디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제스처럼 하면 되고요. 원본 영상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들기 때문에 그 피디님께서 갖고 있는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 클로닝을 하는 겁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YTL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정윤 PD라고 합니다.
1: Facial features are extracted from photos or short video clips and recreated as 3D models. Speech samples are analyzed for intonation, tone, and pronunciation to generate synthetic voices. The completed avatar can answer questions and interact like a real person.
7: 안녕하세요. 저는 지정윤 PD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정윤 PD 아바타입니다.
8: Hello, I'm producer Ji Jung-yoon. To be precise, I'm producer Ji Jung-yoon's avatar.
7: 大家好, 我是 PD 池廷云。准确地说, 我是 PD 池廷云的虚拟形象。High-quality
1: avatar is created from small pieces of data. With support for more than 150 languages, these avatars can be applied in a wide range of fields anywhere in the world. Anyone can easily create avatars capable of global communication.
5: 지금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배우가 아닙니다.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다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텍스트를 입력하면 명확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1: In addition to AI humans, this company also develops technology to detect deepfakes.
9: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0: 입니다. 폴슨과 교수님의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1: Recently, cases of deepfake videos targeting famous celebrities and spreading false information have surged. As synthetic technology becomes more sophisticated, it's becoming harder to tell fake content from real. To detect fake content, this company has introduced a multimodal detection solution that simultaneously analyzes video, images, and audio. It can determine authenticity within 5 minutes and detect false content associated with a certain individual by entering his or her information or related keywords.
4: 저희는 이제 딥페이크 탐지 관련된 부분을 방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생성형이나 딥페이크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창을 만드는 데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비용들이 투자되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후발주자로서 쫓아가면서 계속 탐지를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들을 통해서 1%라도 악의적인 범죄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을 보고 있어요.
1: What if someone maliciously used deepfake technology to manipulate your face and falsely portray you as a thief? Any of us can fall victim, not only celebrities. So now is the time to strengthen protective technologies and raise public awareness.
2: 산업혁명 때도 이제 그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하던 그런 일들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하니까 다들 두려워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AI를 받는 보고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갖는 충격이 매우 크긴 하지만 결국은 AI를 활용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1: AI human technology is already becoming a part of daily life. This is a futuristic unmanned bank branch where AI bank tellers welcome customers. The highly specialized financial sector is actively embracing changes to improve both safety and efficiency.
9: 네, 여기는 AI 브랜치고요. AI 은행원이 고객을 상시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이 직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은행 업무라든가 상담, 고객 관리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1: The introduction of AI bank tellers is not simply about automation. The role is to quickly handle customers' repetitive inquiries, to reduce waiting times and help maintain a smooth workflow.
9: 은행에 진입을 하시면 과거에 종이 번호표를 발권했던 거를 지금 AI 은행원이 존재하는 AI 번호표상에서 원하시는 업무를 말씀하시게 되고 그 말씀하신 업무에 따라서 셀프 자동화 기기에서 하시는 업무와 AI 창구에서 AI 은행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업무로 분류를 받게 됩니다.
1: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AI will replace human bank employees.
10: 입출금 계좌 만들래.
11: AI 창구 번호표를 발급해 드릴게요. 왼쪽 화면에 나온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안쪽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세요.
1: AI handles routine tasks while humans take care of more complex consultations that requir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It's a division of labor between AI and human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This collaboration has helped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9: AI를 금융 도메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에게는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이해관계자 모두가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1: AI bank tellers can quickly handle up to 65 different banking services. This helps each employee save more than 30 minutes of work time daily. Moreover, the use of customer self-service and repeat usage have increased by as many as 150 cases. Efficiency and trust have both been enhanced. 작은 Another digital human technology that is rapidly expanding its market is AI virtuals. It creates virtual characters in non-physical digital spaces using AI and graphic technology. Major OTT platforms are already utilizing this technolog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arge-scale productions. As industry demand continues to grow, this trend is expected to become even stronger. A company producing next-generation content powered by AI. Virtual artists that move naturally from every angle, like real people, are drawing the spotlight in the K-content industry. With highly realistic performances, they are expanding into various entertainment fields.
12: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AI 휴먼 혹은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회사는 AI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만들어진 AI 버추얼 아티스트를 가지고 드라마 출연이나 음원 출시라든지 뮤직비디오,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These days, the company's employees are working hard on an idol group called Season. Its members have been making debuts one by one since 2024 by releasing individual singles.
13: 이 캐릭터는 저희 가상인간 그룹 시즌의 멤버 수비라는 캐릭터고요. 여름을 상징하고 있고 23살의 여성 캐릭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In addition to character creation, the company also collaborates with AI virtual production teams to develop new forms of convergent content. Rather than adding special effects during post-production, AI first designs scene composition and mise-en-scene concepts, while creators polish the details later. In other words, AI is being used as a creative partner.
1: 지금 이거는 지금 방영하고 있는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컷들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하거나 고증 자료가 없는 한에서 저희가 AI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모두 시퀀스를 만들어서.
0: Although collaboration takes place across multiple stages of production, visual effects such as backgrounds can be created without the need for massive sets or location shoots. This helps save time and costs.
1: AI가 쉽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한국적인 늘 이제 대두되는 게 고증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런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다 학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사실 보정을 하기도 하고
0: Despite limited workforce, the company carries out more than 100 projects annually while achieving both high quality and strong results. Now in its fifth year since founding, its competitiveness has translated directly into revenue growth and is also expanding into the global market.
2: 예를 들어 150억짜리 드라마를 AI를 사용해서 제작비를 낮춘다는 게 저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150억짜리 드라마에 AI를 잘 써서 마치 500억짜리처럼 마치 1000억짜리처럼 보여줘서 글로벌 경쟁으로 갈 수 있는 K-컨텐츠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AI, Korean content thrives even more. All eyes are on whether it will emerge as a new cultural paradigm leading global trends. But AI technology is not being used in the same way everywhere.
3: AI를 이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에서 AI를 활용한 부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0: Recently, universities have been embroiled in controversy over so-called AI misconduct involving AI-assisted assignments, ghost-written papers, and even cheating during exams.
4: 정말 AI의 시대가 왔다. 좋건 싫건 사회 전 분야에 AI가 스며들고 모든 부분이 AI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책무는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재구실을 하고 자기 가치를 발휘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잖아요. 교육기관으로서. 그렇다면 바깥의 큰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0: Teaching how to use AI responsibly rather than excluding it. At times, AI-generated knowledge can serve as the first draft of an assignment or as a learning assistant that explains complex formulas and concepts. Professor Park Jun-young, who teaches physics, has also boldly introduced AI into the classroom.
5: 제출하신 노트북 LLM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하신 로그를 같이 제출해 주셨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선이 되었나요?
6: 이미 있던 걸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프롬프트를 아예 새로 넣어가지고 아예 새로 그 제작을 했습니다.
0: Students utilize AI throughout the assignment, such as visualizing physics formulas or performing simulations by changing conditions. They are also expanding the depth and scope of the learning by reviewing the results independently.
5: 사실 AI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계산을 한다든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든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에 그걸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를 했었는데 AI가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더 물리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Having more time, students can focus more on understanding why a particular result was reached. Rather than treating AI as something that does everything for them, they use it as a learning tool.
7: AI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과제를 하다 보면은 아, AI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과제 전체를 AI한테 맡겨버릴까 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AI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그런 판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학생들이 AI한테 온전히 의존해서 과제를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8: 실제로는
0: Professor Park emphasizes that AI is merely a tool for quickly testing ideas, while defining problems and making predictions is still the student's responsibility.
5: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응답을 취합을 해서 저 역시 AI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인포그래픽으로 그려와 봤어요.
0: What truly matters is not whether students use AI or not, but how much they think on their own. Instead of banning AI altogether, perhaps the real role of educators is to guide students toward learning without becoming dependent on it.
4: 첫 번째는 중요한 오리지널리티죠. AI가 다 해주는 건지,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만약 자기의 오리지널 생각이 있다면 한 달 걸릴 거를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써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할 수 있다면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디서 생각을 가져온 것인지를 밝히는 일, 그걸 알아가는 시기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교육자하고 대학의 역할이다.
0: Sungkyunkwan University has introduced guidelines on AI use, such as diverse evaluation methods for professors and proper ways for students to use AI responsibly. While acknowledging the use of AI, the university has enacted educational policies that ensure fair evaluation. At the center of many debates and changes surrounding AI are large language models. They have evolved beyond simple service technologies to become core AI infrastructure supporting education, industry, and culture. Nowadays, national competitiveness is increasingly tied to the development of homegrown LLMs. This team was selected over major corporations to develop an independent AI foundation model and is now building its own proprietary language model.
9: 이번에 저희가 만든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트릴리언 토큰이라는 많은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1트릴리언에 해당되는 한국어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럼 1트릴리언은 이제 250페이지 책으로 분량으로 따지게 되면 한 1000만 권에 해당되는 아주 정제된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고.
0: Their domain specialized LLM is optimized for the Korean language and for specific industries. It's a customized strategy designed for real-world industrial applications.
10: 그 왼쪽은 지금 산업에서 쓰이는 샘플 데이터고요.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문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문서에 들어 있는 단어들을 추출해 내는 것을 저희 모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문맥을 따라서 이 문맥에 맞는 인식을 해서 사람과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0: A specialized language model capable of interpreting vast amounts of data. The proven potential of Korean-developed LLMs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11: 너네가 무슨 선진국이 되니? 너네가 뭘 그런 걸 하니? 비웃을 때 꿋꿋하게 다들 자기 맡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혁신 분야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AI를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도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게 찾아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는 어떤 걸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저는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0: Will AI make people's lives better or gradually overtake them? Depending on the standards we set and the choices we make, AI may cross the boundaries of our daily lives as either a source of light or a looming shadow. Only when its purpose and use become clearly defined can true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AI become possible.

0: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뭐 하고 계셨어요?
2: 어제 쌀 도정하려고 벼를 갖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0: 마침 저는 여기 이천 쌀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2: 그러면 안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0: 아, 진짜? 오, 예. 맞습니다.
3: 우와. 근데 이런 큰 키기 뭔가요?
2: 여기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고요.
3: 정미소.
2: 네. 벼부터 시작해가지고 벼를 보관하는 탱크. 네? 그다음에 벼의 껍질을 까는 현미. 그다음에 현미에서 또 껍질을 까는 백미부.
3: 밥 네. 짓기.
2: 밥 짓기 직전에 단계. 직전에? 쌀이죠. 에?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3: 처음부터 이거 다.

0: 그러면 이거 현미죠?
1: 네, 맞습니다.
0: 현미예요. 와우. 색깔도 살짝 노란색이죠?
1: 네, 네. 맞아요.
2: 현미에서 색깔을 벗겨낸 게 백미여서.
3: 네, 네.
0: 그러면 이렇게 도정하기 아직 완성되지
1: 않아요? 네, 완성 단계는 아직.
2: 석발 기증을 거쳐서 돌을 한 번 더 골라내고 현미에서 백미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폴리쉬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합니다.
0: 그것도 보여주시겠어요?
2: 네,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백미 단계입니다.
0: 여기 백미.
2: 네. 네.
0: 와, 근데 향이 밥 향이 나요.
2: 맞아요. 일반인들은 쉽게 보시기 힘든 광경이긴 합니다.
0: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2: 이제 이 쌀이 포장되어지는 단계를 보러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0: 이거 그 계량기예요?
2: 네, 맞습니다. 위에 쌀이 받아져 있는 탱크이고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원하는 키로수만큼 제가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을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벌리고
0: 이렇게 쭉
2: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양 옆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발판을 밟으면
0: 이걸로? 재밌다.
2: 셰프님도 한번 해보시죠.
0: 아직 그거 해봐도 돼요?
2: 네, 해보셔도 됩니다.
0: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안에 넣고 네. 양옆
2: 네, 잡으시면 됩니다.
0: 잘 이렇게 세 개 잡고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후후 이렇게 자.
2: 네, 해보시면 됩니다.
0: 오, 됐다.
2: 마지막으로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0: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쭉?
2: 네, 쭉 올라가서
0: 직접 잡고 싶어요.
2: 네. 네.
0: 오, 진짜 왔다. 혹시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거 직접 구매해도 될까요?
2: 네, 구매 가능하세요.
0: 진짜로?
2: 네.
0: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산물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특별한 술 조합하는 거예요.
2: 네.
0: 혹시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술이 있을까요?
2: 요즘은 브루얼리 을룰이라는 곳에서 이천쌀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0: 진짜요? 여기서?
2: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0: 진짜 신기해요. 오늘 주인공은 쌀? 플러스 그런 특별한 술, 쌀로 만드는 거, 맥주.
2: 네.
0: My friends, wow, today looks very, very easy. I already found my star of today, and the sergeant name just told me that here in Icheon, very, very famous region for sal, for the rice, they are making a special mekju, a beer made with rice. Now I just buy this. And then let's go buy something else because of course rice is a star, but I need something else to cook.
2: 결제해 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오. 햄. 햄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뭐 튀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네. 맛있는 이천쌀로 요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먹밥이랑 아란치니 섞여 있는 요리 하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부위가 좋을까요?
4: 그러니까 지방기 있는 거.
0: 지방 있는 거.
4: 네,
0: 맞아요.
4: 앞다리나
0: 앞다리?
4: 네.
0: 오케이.
4: 앞다리 줄게요.
0: 오.
4: 요거 해서.
0: 오, 좋아요. 네. 따져 주시겠어요?
4: 네.
0: 오. 이렇게 다져주시면 진짜 그 고기의 식감도 우리 살릴 있죠. 수 있죠.
4: 네, 식감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4: 네.
0: 안녕하세요.
5: 네,
0: 감사합니다. 네. 계세요?
3: 아, 네. 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혹시 여기 브루웨리 열을 맞을까요?
3: 아, 네, 맞습니다.
0: 오, 다행이다. 찾아왔다.
3: 한국어에서 을이랑 을이 단어랑 단어를 서로 연결하잖아요. 저희도 사람이랑 공간, 공간이랑 맥주 다 좀 연결하고 싶어서 이 을, 을이란 단어를 썼어요. 저희 이천쌀밥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천쌀로 만든 맥주입니다. 저게 저희 약간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생맥주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마침 목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3: 네, 저희 이천쌀밥 라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0: 우와. 오, 이거 색깔이 너무 특이하네요. 진짜 황금 색깔이에요.
3: 그쵸?
0: My friends, look at this. This is made with rice. I've never tried actually a beer made with rice. And inside here, there's Ichon rice, not just a normal rice, a very special one. 오, 감사합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오,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로. 오, 진짜 향부터 너무너무 신선하네요.
3: 네,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당히 신선한 맥주예요.
0: 네, 진짜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자, 공배.
3: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괜찮으신가요?
0: 아우, 진짜 시원해요.
3: 아, 감사합니다.
0: 엄청나게. 아, 진짜 이천에서 이런 특별한 술 찾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진짜로.
3: 저희 괜찮으시면 이 쌀맥주의 맛에 좀 특별함을 좀 더 느끼실 수 있도록 다른 맥주랑 비교를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0: 아, 진짜로?
3: 네네.
0: 잠깐만요, 여기 장 보아서 네. 이것도 가져가야죠.
3: 아, 네,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맥주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는 영국식 잉글리시 에일이고요.
0: 오, 잉글리시 에일? 네. 오, 맛있긴해요.
3: 그쵸,
0: 저는 그쵸. 그런 쌉쌀한 맛이 진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3: 아, 정말요? 네, 네. 요거를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천 쌀밥 락을 드시면 아, 쌀이 요런 맛을 내구나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0: 오, 똑똑하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야, 이렇게 비교 잘 되는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3: 요거 에일 먼저 마셔보죠.
0: 아, 이거 먼저?
3: 네.
0: 아, 근데 이거 음식이랑
3: 네.
0: 이 맥주는 제 생각에는 조금 페이링 조금 어렵긴 해요.
3: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천 쌀밥 라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처음엔 없는 맥주였어요.
0: 없었어요?
3: 네, 왜냐하면 이천에서 맥주를 만드니까 주변 분들이 다들 야, 이천이면 쌀맥주 만들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양도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0: 프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1: 그러면 저는
2: 기쁜 인상이 남았어요.
1: 지금
2: 계속 땡겨요.
1: 진짜 계속 땡겨요. 아 역시
0: 건배.
2: 짠 친친. 이탈리아 말로 친친. 아.
1: 역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걸 진짜 예술이에요.
0: 아 감사합니다.
1: 사실 오늘 저는 2004 정도 꽤 많이 이거 샀는데
0: 아 네네네. 네,
1: 저는 조금 아이디어 있어요.
0: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1: 간식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근데 튀긴 거. 튀김 주먹밥.
0: 튀김 주먹밥요?
1: 네. 우와.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요리 있어요.
0: 아란치.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1: 네, 아시죠? 튀긴 것이라서.
0: 네.
1: 이거
0: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에이,
0: 쌀이랑 쌀이니까.
1: 너무 진짜 짤떡궁합이에요.
0: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궁금해요.
1: 네. 그러면 우리 이따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0: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 My friends, look at this. Another time, a very cool place to cook. Just in front of this very, very delicious beer, I'm cooking with our star of today, 이천쌀, 이천라이스. Today, I'm going to prepare 주먹밥 튀김. That means fried 주먹밥. In Italy, we call it arancini. Maybe you heard about that. Arancini means a small orange because they are round and they are fried. So they become golden like an orange. So thinking about that, I decided to make the filling a little bit fun. So I prepare 3-1. Before starting with the first one, which is cheese and ham, I have to season the pap, the cooked one. So let's start with some salt. And then nice sesame oil. I mix very nice and thoroughly. And then this is gonna be okay. That's perfect. I already had my little rice ball. So with this one, now I just let it sit for a little while I'm preparing all one by one the fillings. So let's start with cheese and ham. So here is the ham that I bought right before in the supermarket. I will have to just cut it and chop it as thin as possible.

0: 아, 진짜 매력이 있어요.
1: 시원하고 신선하고 달달한 맛도 뒤에 있어서 계속 마시고 싶어요.
0: 이제 이런
1: 튀긴 주먹밥 세 가지
0: 이렇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1: 햄앤치즈, 김치랑 돼지고기
0: 그리고
1: 참치 마요
0: 그리고 저는
1: 김
2: 아 김까지
0: 네 김까지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만들었어요.
2: 네네.
0: 어떠세요?
2: 빨리 먹고 싶어요.
1: 먼저 햄앤치즈. 아, 왜냐면 살짝 제일 순한 맛이에요.
2: 아 네.
0: 예. 네. 아이고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해야 돼요.
2: 너무 맛있어요.
1: 맛있어.
2: 되게 크리미한데요. 맥주가 지금 뒤에를 딱 쳐져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져요.
0: 그렇지. 너무 너무 깔끔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2: 네, 그다음은 튜나.
0: 튜나. 자.
1: This is very, very, very easy to do at home. Oh, you have to try to do this. Oh, it's so good.
0: 이제 김향 입안에 있어서 이거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2: 아, 어때요? 괜찮으세요?
1: 최고.
0: 최고. 그리고 역시 이천살 다르네요.
2: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1: 고소함이 많이 많이 나요.
0: 그리고 똑같은 고소함이 여기서도 나요.
1: 그래서 입안에 연결이 너무 잘 돼요. 맞죠?
2: 네네.
0: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일 센 맛으로.
2: 이게 너무 기대됐어요.
0: 예.
1: 제 생각에는 네네. 오늘의 킥 매운 맛이에요.
2: 정말요.
1: 그런 것 같아요.
2: 정말요.
1: 오늘 진짜 이런 맛있는 맥주를 발견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저도 이런 좋은 페어링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2: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아요. Right, my friend? It was a very, very cool experience. We came to Icheon to discover the salt, to discover the rice. Very, very famous since a long, long time ago. And in a little bit different way from usual, I just put together the rice and the rice because they are made of the same thing. It's very, very incredible, right? So next time we will meet again, promise, with another delicious pairing, with another delicious ingredient, and for sure another very, very cool liquor. The last Brindisi, the last chin.
2: Chin.
1: Chin. Chin.
2: Chin.
1: Chin.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망설여지나 돌아보면 인생이야 서툰 봄날의 꿈일 뿐. 바람같이 구름같이 흐르듯이 놀다를 가세. 바람같이 물결같이 너울너울 놀다를 가세. 백팔염주로 염불이나 꿰는 것이 대장군과 무일 공명과 미색을 즐기는 것이 대장군 삶인가. 바람같이

0: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1: 성진,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0: 네, 이놈! 용궁에 가 술에 취하고 돌다리에서 팔선녀에게 꽃을 던져 희롱하며 세상 부귀를 흠모하였으니 너는 중의 행실을 한꺼번에 허물어버렸노라. 너는 이 산중에 머무를 수 없다. 어서

너의 업보로 어찌 윤회의 괴로움을 면하겠느냐? 여봐라! 황건 역사는 어디 있느냐? 죄인 성진을 풍도지옥 염라대왕에게 인도하라!

어머니, 지옥으로 끌려간 성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어머니도 윤회를 믿으셨지요. 어떠한 윤회의 업보로 21살의 청상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혼잣말 하시는 걸 어린 시절 잠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생에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성진은 지옥을 거쳐 인간 세상 당나라 회남 땅 양처사의 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이름은 양소유. 양소유의 얼굴은 옥으로 다듬은 듯하고 왕우장상의 천재적 기상을 타고난 데다 무엇보다도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0: 개소머리라 하였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소. 오늘 밤 그대와 나 무산에서 운우의 꿈을 꾸어봅시다. 아!
1: 우리 만난 지 반나절 만에 운우의 꿈을 꾸다니요. 너무 성급하시오. 기생이라 날 가벼이 여기시는군요.
0: 아, 그게
1: 나를 안고 나면 또 다른 별자리로 떠나시겠지. 3월은 이만 남궁께 이별을 고하고 가겠소.
0: 아니, 이렇게 나의 마음에 억겁에 부르시려고 그냥 떠난단 말이오?
1: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0: 3월, 그대 없이는 나 심장이 불타 죽어버릴 것 같소. 아니, 불을 질러 죽을 것이오.
1: 죽으려면 죽으시오.
0: 3월! 오늘 한 사내가 당신을 사랑한 죄를 죽소.
1: 다리 건너 앵두꽃 무성이 핀 집이 곧 소첩의 집이옵니다.

양소현은 지상의 대장부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낙양 최고의 기생 개서물과 애틋한 사랑은 물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진어사의 딸 진채봉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혼인을 약속했고, 검은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장하여 도도한 정경패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뿐입니까? 정경패의 시녀 가춘웅과도 묘하고도 기묘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죠. 저렇게 당나라 최고미인 4인방 개서멀, 진채봉, 정경패, 가춘홍과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타고난 천재 양소윤은 황제가 내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순식간에 한림학사가 됩니다.

그러나 때는 난세라. 군웅이 할거하며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의 영인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양소유 황제에게 청하여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 호련이 전쟁터로 떠납니다.

0: 나 양소유. 오늘 아침에 점괘를 보니 귀인이 야밤중에 양소유를 찾아온다더니 그대가 바로 그 귀인인가?
1: 귀인인지는 모르겠고 당신 양소유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맞소이다.
0: 아리따운 그대는 누구이고 이 밤중에 여인의 몸으로 피바람 부는 전쟁터 나의 군영에 찾아온 까닭이 무엇인가?
1: 내 이름은 심유연. 도범국 참부왕의 명을 받아 참부왕의 원수 양소유의 목을 가지러 왔어.
0: 얘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대장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리오? 괴인의 목을 베어가라.
1: 진실로 내가 그대의 목을 단칼에 베어간대도?
0: 그대에게도 내 목을 베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을 터. 괜찮다. 단칼에 내 목을 베어라.
1: 소처, 어찌 하늘 내린 천군을 죽이겠나이까? 어릴 적 무예를 가르친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요연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 귀인을 만나기 위한 방도라. 토봉국 최고의 자객이 되면 왕이 그자를 암살하라 보낼 터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귀인이 제 눈앞에 있으니 소처,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장군을 모시겠나이다.
0: 심요연이라 하였나?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종이라니 가당치 않다. 나 그대와 백년을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리 오너라.

이날 밤 양소유와 요요는 며칠 밤낮으로 잠자리를 함께하니 창과 칼의 빛으로 화촉을 대신하고 대포와 화살 소리로 금슬을 삼으니 군영 가운데는 달빛이 밝고 관문 밖에는 흥건한 봄빛이 가득하더라. 아, 이 소설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정사 장면이 과하다고 하시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니 이해하시겠죠? 양소연은 환생한 팔성여 중에서 이제 겨우 다섯 명의 여인을 얻었을 뿐인걸요.

자식들은 성공하면 모두 자기가 잘난 덕인 줄 알지. 밤낮으로 자식 잘 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깊은 은덕이 있는지는 모르지요. 입신양명의 최고봉을 달리던 양소유도 그렇고 승승장구 소자 만중이도 그렇고 오만방자 젊었을 때는 어머니의 그 은혜와 효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 회남 땅 고향에서 양소유의 모친 유씨는 아비규환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아들 소유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하늘에 정성을 구합니다. 소자 만중이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0: name's Calico. Technology that creates fantasy. Gonna be okay. Bring me so realistic that it blurs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and the virtual. AI is turning both into an engine of innovation and a tool of danger.
1: 딥페이크, 딥보이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심각한 위험 단계로
0: We take a look at the progress brought by rapid changes and the consequences that follow.
2: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AI 이미지의 정교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애 사기 일당이 50대 여성을 속이고 5억 원을 빼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0: Deepfake technology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generate fabricated images, videos, and voices. It was initially used to recreate celebrities in their younger days, or even bring the deceased back to the screen. But nowadays, it's increasingly being misused as a tool of crime,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issue. Requests to block access or remove false and sexually exploitative deepfake content have soared in recent years.
1: 과거에는 보는 것은 곧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믿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인식이었는데 봐도 믿을 수 없구나라는 굉장히 큰 그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다가가니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This company develops so-called AI humans based on conversational AI. These lifelike virtual figures provide realistic interactions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news, education, and finance. Founded as a chatbot company, it combined large language models to create more natural conversations and ultimately develop today's AI humans.
3: 저희는 이미지도 만들고 텍스트도 생성을 하고 영상도 만들어서 그런 촬영 없이 뭐 AI 교수님, AI 튜터 만드는 부분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점포나 AI 브랜치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AI 은행원, AI 뭐 정치인, AI 역사 인물, 복원 인물들,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식인 경우도 있고 부인인 경우도 있고 배우자인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원을 해서
4: 자막을 놓고 하나의
0: AI humans create avatars based on original facial and voice data. Our production team took part in the process firsthand.
4: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그 리코딩을 할 건데 그 피디님 목소리도 복제를 할 겁니다. 피디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제스처럼 하면 되고요. 원본 영상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들기 때문에 그 피디님께서 갖고 있는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 클로닝을 하는 겁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YTL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정윤 PD라고 합니다.
0: Facial features are

0: extracted from photos or short video clips and recreated as 3D models. Speech samples are analyzed for intonation, tone, and pronunciation to generate synthetic voices. The completed avatar can answer questions and interact like a real person.
1: 안녕하세요. 저는 지정윤 PD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정윤 PD 아바타입니다.
2: Hello, I'm producer Ji Jung-yoon. To be precise, I'm producer Ji Jung-yoon's avatar.
3: 大家好，我是 PD 赤听云。准确地说，我是 PD 赤听云的虚拟形象。
0: High-quality avatars created from small pieces of data. With support for more than 150 languages, these avatars can be applied in a wide range of fields anywhere in the world. Anyone can easily create avatars capable of global communication.
4: 지금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배우가 아닙니다. 말 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다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텍스트를 입력하면 명확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0: In addition to AI humans, this company also develops technology to detect deepfakes. Recently, cases of deepfake videos targeting famous celebrities and spreading false information have surged. As synthetic technology becomes more sophisticated, it's becoming harder to tell fake content from real. To detect fake content, this company has introduced a multimodal detection solution that simultaneously analyzes video, images, and audio. It can determine authenticity within 5 minutes and detect false content associated with a certain individual by entering his or her information or related keywords.
5: 저희는 이제 딥페이크 탐지 관련된 부분을 방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창을 만드는 데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비용들이 투자되고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후발주자로서 쫓아가면서 계속 탐지를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들을 통해서 1%라도 악의적인 범죄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을 보고 있어요.
0: What if someone maliciously used deepfake technology to manipulate your face and falsely portray you as a thief? Any of us can fall victim, not only celebrities. So now is the time to strengthen protective technologies and raise public awareness.
6: 산업혁명 때도 이제 그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하던 그런 일들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하니까 다들 두려워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AI를 받는 보고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갖는 충격이 매우 크긴 하지만 결국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0: AI human technology is already becoming a part of daily life. This is a futuristic unmanned bank branch where AI bank tellers welcome customers. The highly specialized financial sector is actively embracing changes to improve both safety and efficiency.
7: 네, 여기는 AI 브랜치고요. AI 은행원이 고객을 상시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이 직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은행 업무라든가 상담, 고객 관리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0: The introduction of AI bank tellers is not simply about automation. Their role is to quickly handle customers' repetitive inquiries, to reduce waiting times and help maintain a smooth workflow.
7: 은행에 진입을 하시면 과거에 종이 번호표를 발권했던 거를 지금 AI 은행원이 존재하는 AI 번호표상에서 원하시는 업무를 말씀하시게 되고 그 말씀하신 업무에 따라서 셀프 자동화 기계에서 하시는 업무와 AI 창구에서 AI 은행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업무로 분류를 받게 됩니다.
0: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AI will replace human bank employees.
8: 입출금 계좌 만들래.
9: AI 창구 번호표를 발급해 드릴게요.
8: 왼쪽 화면에 나온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 안쪽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세요.
0: AI handles routine tasks while humans take care of more complex consultations that requir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It's a division of labor between AI and human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This collaboration has helped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7: AI를 금융 도메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에게는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이해관계자 모두가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0: AI bank tellers can quickly handle up to 65 different banking services. This helps each employee save more than 30 minutes of work time daily. Moreover, the use of customer self-service and repeat usage have increased by as many as 150 cases. Efficiency and trust have both been enhanced. Another digital human technology that is rapidly expanding its market is AI virtuals. It creates virtual characters in non-physical digital spaces using AI and graphic technology. Major OTT platforms are already utilizing this technolog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arge-scale productions. As industry demand continues to grow, this trend is expected to become even stronger. A company producing next-generation content powered by AI. Virtual artists that move naturally from every angle, like real people, are drawing the spotlight in the K-content industry. With highly realistic performances, they are expanding into various entertainment fields.
9: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AI 휴먼 혹은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회사는 AI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만들어진 AI 버추얼 아티스트를 가지고 드라마 출연이나 음원 출시라든지 뮤직비디오,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These days, the company's employees are working hard on an idol group called Season. Its members have been making debuts one by one since 2024 by releasing individual singles.
10: 이 캐릭터는 저희 가상인간 그룹 시즌의 멤버 수비라는 캐릭터고요. 여름을 상징하고 있고 24살의 여성 캐릭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0: Virtual artists are creat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various AI technologies. Deep learning systems learn to recognize distinctive features based on vast amounts of facial data. Face swapping technology does more than just replace or overlay a face. It synthesizes expressions, angles, and lighting to make the result appear more realistic. To freely adjust fixed 3D models, detailed manual work is needed. By refining facial expressions using AI, creators achieve a high level of precision.
10: 저희가 이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먼저 3D부터 시작을 조금 했었는데요. 3D로 제작한 다음에 이것들을 AI를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냈던 구성했던 캐릭터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0: In addition to character creation, the company also collaborates with AI virtual production teams to develop new forms of convergent content. Rather than adding special effects during post-production, AI first designs scene composition and mise-en-scene concepts, while creators polish the details later. In other words, AI is being used as a creative partner.
1: 지금 이거는 지금 방영하고 있는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컷들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하거나 고증 자료가 없는 한해에서 저희가 AI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모두 시퀀스를 만들어서.
0: Although collaboration takes place across multiple stages of production, visual effects such as backgrounds can be created without the need for massive sets or location shoots. This helps save time and costs.
1: AI가 쉽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한국적인 늘 이제 대두되는 게 고증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런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다 학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사실 보정을 하기도 하고
0: Despite limited workforce, the company carries out more than 100 projects annually while achieving both high quality and strong results. Now in its fifth year since founding, its competitiveness has translated directly into revenue growth and is also expanding into the global market.
2: 예를 들어 150억짜리 드라마를 AI를 사용해서 제작비를 낮춘다는 게 저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150억짜리 드라마에 AI를 잘 써서 마치 500억짜리처럼 마치 1000억짜리처럼 보여줘서 글로벌 경쟁으로 갈 수 있는 K-컨텐츠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AI, Korean content thrives even more. All eyes are on whether it will emerge as a new cultural paradigm leading global trends. But AI technology is not being used in the same way everywhere.
3: 최근 연대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대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0: Recently, universities have been embroiled in controversy over so-called AI misconduct involving AI-assisted assignments, ghost-written papers, and even cheating during exams.
4: 정말 AI의 시대가 왔다. 좋건 싫건 사회 전 분야에 AI가 스며들고 모든 부분이 AI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책무는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재구실을 하고 자기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잖아요. 교육기관으로서. 그렇다면 바깥의 큰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0: Teaching how to use AI responsibly rather than excluding it. At times, AI-generated knowledge can serve as the first draft of an assignment or as a learning assistant that explains complex formulas and concepts. Professor Park Jun-young, who teaches physics, has also boldly introduced AI into the classroom.
5: 제출하신 노트북 LLM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하신 로그를 같이 제출해 주셨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선이 되었나요?
6: 이미 있던 걸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프롬프트를 아예 새로 넣어가지고 아예 새로 그 제작을 했습니다.
0: Students utilize AI throughout the assignment, such as visualizing physics formulas or performing simulations by changing conditions. They are also expanding the depth and scope of the learning by reviewing the results independently.
5: 사실 AI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계산을 한다든가 그래프를 그려 본다든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에 그걸 구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를 했었는데 AI가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더 물리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Having more time, students can focus more on understanding why a particular result was reached. Rather than treating AI as something that does everything for them, they use it as a learning tool.
7: AI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과제를 하다 보면은 아, AI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과제 전체를 AI한테 맡겨버릴까 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AI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그런 판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학생들이 AI한테 온전히 의존해서 과제를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8: 실제로는
0: Professor Park emphasizes that AI is merely a tool for quickly testing ideas, while defining problems and making predictions is still the student's responsibility.
5: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응답을 취합을 해서 저 역시 AI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인포그래픽으로 그려와 봤어요.
0: What truly matters is not whether students use AI or not, but how much they think on their own. Instead of banning AI altogether, perhaps the real role of educators is to guide students toward learning without becoming dependent on it.
4: 첫 번째는 중요한 오리지널리티죠. AI가 다 해주는 건지,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만약 자기의 오리지널 생각이 있다면 한 달 걸릴 거를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써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할 수 있다면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디서 생각을 가져온 것인지를 밝히는 일, 그걸 알아가는 시기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교육자하고 대학의 역할이다.
0: Sungkyunkwan University has introduced guidelines on AI use, such as diverse evaluation methods for professors and proper ways for students to use AI responsibly. While acknowledging the use of AI, the university has enacted educational policies that ensure fair evaluation. At the center of many debates and changes surrounding AI are large language models. They have evolved beyond simple service technologies to become core AI infrastructure supporting education, industry, and culture. Nowadays, national competitiveness is increasingly tied to the development of homegrown LLMs. This team was selected over major corporations to develop an independent AI foundation model and is now building its own proprietary language model.
9: 이번에 저희가 만든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트릴리언 토큰이라는 많은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1트릴리언에 해당되는 한국어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럼 1트릴리언은 이제 250페이지 책 으로 분량으로 따지게 되면 한 천만 권에 해당되는 아주 정제된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고.
0: Their domain specialized LLM is optimized for the Korean language and for specific industries. It's a customized strategy designed for real-world industrial applications.
10: 그 왼쪽은 지금 산업에서 쓰이는 샘플 데이터고요.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문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문서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추출해내는 것을 저희 모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문맥을 따라서 이 문맥에 맞는 인식을 해서 사람과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0: A specialized language model capable of interpreting vast amounts of data. The proven potential of Korean-developed LLMs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11: 너네가 무슨 선진국이 되니? 너네가 뭘 그런 걸 하니? 비웃을 때 꿋꿋하게 다들 자기 맡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혁신 분야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AI를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도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게 찾아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는 어떤 걸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저는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0: Will AI make people's lives better or gradually overtake them? Depending on the standards we set and the choices we make, AI may cross the boundaries of our daily lives as either a source of light or a looming shadow. Only when its purpose and use become clearly defined can true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AI become possible.

0: But that's not all. While tracing Ryu Dong-joo's life during World War II, Professor Lee Min-hee uncovered another fascinating discovery.
1: 이 책은 예, 막달레나 그로스라고 하는 폴란드 여류 조각가에 관해서 쓴 학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레나 그로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유동주 선생의 두상이 사진으로 실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녀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게토, 독일군에 의해서 게토 지역이 형성이 되게끔 됐는데 이때 이 그로스 씨는 자기는 게토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독일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험을 느껴가지고서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냥 게토 지역 바깥에 바르샤바에 지냈어요.
0: Upon learning that Magdalena Gross was in danger, Ryu Dong-joo, together with other acquaintances, helped her find a safe place to hide.
1: 그로스가 구사 역시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감사하다 하는 의미로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을 했다라는 거죠.
0: After enduring the long years of partitions and foreign occupation, Poland had finally gained its independence, only to be invaded once again during World War II. Witnessing this, Ryu Dong-joo might have been reminded of the sorrow of his own homeland. In August 1988, as Seoul was buzzing with excitement just weeks before the Summer Games, Ryu Dong-joo, at the age of 81, returned to his homeland for the first time in 57 years.
2: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3: 그 생각만 하고 한숨이나 쉬지요. 언제 그런 행운이 나가긴 또 오겠는지. 네. 오늘 왔어요.
2: 예, 그동안은 또 폴란드와 우리가 국교가 없으니까 좀
3: 없었죠.
2: 못 오시잖아요.
3: 그러니까 더 곤란하죠. 근데 지금은 그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또 파란

떠날 따 팔랑개비라 비상천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창 받아라. 그때요 조조 진중 조승상은 장대상에 높이 앉아 적벽 대전을 앞두고 의기양양할제 군사 하나 보아되 강남 일척선이 황계밀차로 왔나니다. 즉시 받아 떼어보니 주유 굳이 맞자름에 벗어날 길 없던 차에 번양으로 양식 준 가라 하니 행선하야 대진으로 갈 것이매 뱃머리에 청룡 황기 꽂은 뒤 양식 빼라 허였겄다. 초저영포 대휘호야 대열을 배설할제 주역을 많이 장만하여 장조를 호게 할적 조승상은 조헌의관 홍사폭

복망구 차고 소망하고 한디 앙청창검은 우호 강차이라 혼자 좋아하는 말이 내가 이 장으로 황건동 닭의 머리를 비어 사해를 평정하였으되 다만 못 얻은 게 동남이라 장을 들어 강동을 가르치며 여봐라 주유 손거라 전실을 믿음 모르고 대병을 한걸따 또 하구를 가르치며 여봐라 유비 제갈량아 감히 약한 손으로 대산을 흔들 소냐 버리고 불쌍하구나 제장 군주를 가르치며 여봐라 내 제장 군졸들아 너희는 전시를 얻은 줄로 생각을 하고 주육을 많이 먹고 대전 시작하거든 승부를 결단하라 이렇다시 분부하고 장대를 들어갔니

마시고 다같이 늘어앉아 같이 서로 울음을 울째 부모 그리워 우는군사 처제 생각을 은군사 봄기간이 그리워 우는군사 어떤 군사는 술잔이나 먹고 이야기로 웃으는 군사 또 어떤 군사는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어떤

또 어떤 군사는 반백이나 남아 들건넌 뒤 잤던 표자를 선뜻 끌러 술 한 잔을 퍼들고 한 손으로는 산적꼬치를 들고 고향을 무뚝뚜름이 바라보며 아이고 아버지 우리 고향 있을 적에는 이런 음식을 보면 부모님 전 농양을 하고 남은 음식을

이 밀어놓은 것이 말이야 소리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석으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거 준비하느라고 생 비릿땀을 흘렸슈. 거시기 에어컨을 아무리 떼도 말이야 앉아서 소리하면 나도 그 기온 때문에 기후가 그러니까 땀이 쩔쩔 나. 그래도 오늘보다 훨씬 잘했거든. 내가 연습할 때는 그리고 뭔 박수를 쳐. 그래갖고는 막 쾌감이 있는 겨우 안에서 이 벼르고 벼르고 이것들 하기엔 그날만 돼봐라 내가 다 그냥 기가 막히게 할 것이다. 아 이러고서 막 용을 썼더니 아 지난주부터 말이오 기운이 뚝 떨어지는 겨우. 아 기온은 떨어지는데 기운이 떨어지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 내가 할수록 어렵구나 이놈 것이 너무 벼르고 지랄하고 그렇게 해댔더니 그럴 게 아니오 생 땀을 많이 빼니까 진기가 빠지네 비오. 아 금방도 그냥 죽겄네. 아 그치. 그중에 또 처자식 생각에 내일 죽을 거니까 적벽 대전에 내일 끌려가 죽을 거니까 전날에 그냥 실컷 먹게 해주니까 술 한잔 먹고 나니 그중에 박성환이 같이 그냥 아주 가정적이고 아주 심약한 놈들이 있었던가 지 처자식 생각에 울며불며 한번 울어보는데 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때요 또 한 군사가 딱 나오며 이놈은 뭔 용감성이 그냥 투철하던가 떠들썩하게 이놈 저놈 호령을 하면서 나오겠다. 이

아주 내 얼씨구나 좋다. 전장 나갔다 안 죽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좋아할 것이오. 요거 대목도 요새는 중중몰이라고. 이놈 저놈 말 들어라 나의 월제 좀 놈이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이러고서 막 세려 부시나 몰라. 이놈 저놈 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충청도가 점잖은 것 같아도 그냥 세려 부실 땐 또 용나없이 세려 부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라 다시 군사들이 다음 날 있을 전장을 앞두고 술에 취해 자기 서름들을 꺼내놓을 적에 그때여 조승상은 장대에 높이 앉아 남편을 바라 까마구 하나 울고 온다 까옥 까르르르르 까옥 울고 오니 조승상이 껌모구 소리를 듣더니 흘 한 귀를 벗으되 울명상이야 히히히히.

조금 이상하냐? 이 조조가 술이 취해가지고 나름 탁 달도 없고 껌껌한 뒤 까마귀 하나가 따라라라라 까라라라 가는 걸 보고서 명성여 오자의 기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요새는 그렇게 안고 원명성여 이렇게 정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원명성여 왜 이렇게 흥청거리나 했더니 아 이놈이 술에 취했어. 그래서 실제로 널 나 저 어렸을 때 보면 저 어른들이 저기 막걸리 한 잔씩 잡으면 이렇게 수염 나는 옛날 어른들이 곧잘 그렇게 시조를 흐거든. 시조를 하면 술에 취했으니까 동창이 말가느냐 이렇게 하지 동창이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게 생활 속에서 아마 그렇게 됐는 게 조조가 술이 취했는 게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아이 그렇지 저렇게 속을 아래야요. 얼마나 착해. 옆에 있던 유복이 하는 말이 월명성의 오작 유봐 유복이는 안 취했다니까. 월명성의 오작이 남비하고 요수삼잡의 무지가이란 곡조는 금일 임전시의 대단 불길한 징조로 소이다. 조조가 그 말을 듣고 분을 내어 어디 어찌 그런 요망한 말을 하는고. 조성상이 분을 내어 유복을 살해하니 근들어 이할 일이냐. 그때요 주선봉 황계는 조조 진중 화전차로 살갗이 쫓아 들어가겄다. 전의전체 전주세지 해주각색의 중천지 각선이 정우하라.

나선 20대가 화포가진짐 떼떼 떼떼 나발 소리 뒤둥둥 내고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한 번을 부리버썩 하루루루루루루루루루 두 번을 부리버썩 세성 이리긴 난데 세 번을 부리버썩 풍성이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전선 뒷둥용 총할 때 노석대 삼다리 행정망해가 물에 붕 기지는 팔팔 장화과전 궁전반배 바람서양도 동남철궁 강궁철전 호위장 장회장 사람들이 높행이 등나고 다발장구 징깽거리 웬기롱 징기롱 선산이 깨어져서 풍파강상에 그저 모두

막히고 기맥히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가다 죽고 오다 죽고 무단히 죽고 숨이 근처 그저 시험 해보느라고 죽고 참말로 죽고 거짓말로 죽고 나 죽는다 여바라 군산놈은 오도가.

빠져 죽고 또한 군사는 배턴으로 우뚝 나서더니만은 내의 불길한 놈아 이놈아 날 잡아가거라 이놈아 간분이 조간노고 말부훈이 번쩍 온다 귀할 손 사람이여 천하

이 화전에 죽는다 이놈들 나서거라. 이제라도 해보자 이놈들 나서거라. 우리가 붕 화전 육고 도안군사는 내가 아남의 손에 장 맞고 살 맞고 두들겨 맞아 죽었으면 후회될 놈도 없고 내가 이리 될 줄을 알고 피상을 사서 주머니에 넣었더니라. 피상을 찾더니만 아드득 깨물어먹고 무리가 붕 조조이신 숯빛이오 정욱이신 똥빛이나. 장현은 활을 들고 소왕은 가래를 들고 황제협을 무릎을 쓰고 쫓아며 외난 말이 불구롱 포입은 놈이 조조니라. 닫지 말고 쉐주거라. 조조가 황급하여 입문옹 뽑아서 놓고 군사접을 아사 쓰고 조조 탄 말이 비상하다 부질없이 총로 타고 화역진이 눈에 들어 몹시도 아리.

0: 오림산으로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1: 이 앞부분에서 박성환 선생은 제갈공명을 찾아간 유비가 저 잠 깨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비가 우르르 쫓아가서 불 지르겠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 싸움하는 군사들만 있었는데 이제 겨우 책사 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장비가 산통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말릴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야 현재야 하고 말리지요. 그 소리가 저는 이 적벽가에서 가장 울림이 있는 소리 같습니다. 이 적벽가를 바로 나타나게 한 소리였다. 그래서 그 보성 소리 또는 동초째 소리 이런 데서는 이걸 세 번, 네 번을 합니다. 현재야, 현재야, 현재야 하고 그러는데 이 이동백 선생의 소리에서는 그냥 현재야, 현재야 하는데 그 아래로 깔면서 나오는 이 현재요가, 현재야가 어찌나 애절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벽가를 들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이 적벽대전까지 죽고 타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있었지요. 이 제갈공명이 군사 분발을 하면서 조자령은 어디로 가라, 장비는 어디로 가라. 그런데 나중에 관우가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관우 왜 안 부르느냐, 옛날에 조조에게 입은 은혜가 있으니까 넌 안 되지 않겠느냐, 절대 내가 그걸 은혜 때문에 조조를 살려주는 일 없겠다 해서 화영도로 가게 되지요. 이제 하나하나 그 내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른바 세타령이라든가 또는 군사점고타령이라든가 이런 기가 막힌 대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적벽가의 더늠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풀어나가는 이 박성환 선생과 그리고 서영석 선생의 북, 이걸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0: 조조가 그렇게 백만 대군을 거의 대부분을 적벽화전에서 몰살을 시키고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들고 들어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 들고 우메 그 충청도 사람이구먼. 예. 네. 어디요?
2: 전 대전입니다.
0: 이 그렇지, 대전 사람들도 그 말을 써. 들고 뭐 한다는 게 자꾸 그런다는 얘기죠. 아, 그 이동백이 분명히 그렇게 했어.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상의 시 바래보니 통남풍은

글쎄요, 급한 비는 장대같이 퍼붓는디 창도 막고 살도 찔려 부러진 장대 거꾸로 짚고 전동 전동 전동 불쌍해야 못 부었다. 조승상이야 자꾸 웃겄다. 아이고 승상님, 백만댁을 몰살시키고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었사시오? 주유와 제갈래가 개교를 몰라 이런 험한 곳에 여 일포금만 뒀던 날 여 남은 폐군장졸 하나나 살아가겠느냐? 사면 숲속에 불이 번쩍 방포 꿍! 한장손 나온다! 한장손 나온다!

얼굴은 형삼패국 같고 눈은 동경호라. 사모장 창을 두 눈 위에 들고 청룡도 핏기 들고 따는 듯이 달려들어. 이놈 조조야 상산조자룡 아는다 모르는다 굳이 해명을 받아 조자룡의 명받아라. 화통이 번뜨더니 이라부 달려들어 서장을 얼러 남북장 베고 중앙장 얼러 얘가 땡기러 내가서 얼른 오면 제가서 땡기러

아이야 간신히 도망을 째 이릉 어구를 당도하니 나리장차 밝아지니 통남풍은 불식이라 호라곡을 당도여 사면을 바라보다니 조조하하 중관이 허는 말이 승사님 또 웃었으니 큰 전통 났소 이 말이 지든 마든 내 곧소리가 쿵 헌장수 나온다 얼굴은 먹장가 꼬고리는 나박수염 사모장창을 눈 위에 번뜩 들고 우레 같은 큰소리 병력같이 뒤지르며 나오는디 내 이름 조조야 쥐같은 대적놈아 내 이름 어디로 간다 함부로 통소리 나는 새도 내려지고 낙연잎도

부른다. 떡이요. 먹는 떡이냐? 아니요. 한번 호통에 많이 쓰러지는 장비 장이떡이요. 아이고 무서운 이떡이로구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국

간다. 조조가 자꾸 들고 오림산으로 들어가다 보니 요새 서편제나 동편제에 있는 세타령이 참 좋습니다.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종잡은디 북쳐. 이렇게 아주 가련하고 청승맞게 멋진데 이 세타령은 저는 그걸 채택하지 않고 이동백 선생님 세타령을 합니다. 요 대목에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이때 마참 어느 때 녹음방 조준 때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각새 떼새가 들어온다 남풍조차 떨쳐 구만장 천대붕이 문왕이 나겨 시사 기선 조영우 봉왕이 우와.

전통 앵무새 생증장행어 수고라노 허영 울새 체란새 글자를 누가 전어리 거인 성석이로이기 성성제 열려마자 개척도두연이 개척도두연이 요서몽을 놀랬게야 박교지서 국회꼬리 소리

자기 금타한밀 혹감무여 여천미연의 소리게 장이 먼전 깃들었다 작지 당강같이 세종에는 봉왕이 세종에는 봉왕이 자 무슨 새가 우느냐 저 무슨 새가 울어 자 뽁뽁이가 울어

부두새가 운다 저 부두새가 운다 초경이 경삼사오교 사람의 간장을 녹이려고 부두새가 운다 사람의 간장을 녹이려고 부두새가 운다 이 산가야 뽀호 저 산가야 뽀호.

양로지평 다다라 불로와 의한하며 총기 여자 오대 군불책정이면 이북으로 여자 가요 남불지경이면 이지별로 여자 가요 돌불가영이면 이지별로 여자 가라 하였으니 남은 군사 점고나 하여 보사이다 그리하여라 영이 나니 정욱이 기두르며 큰 소리로 외난디 점고납신다 흩어진 군사 모아든다 갑옷 벗은 제장이며 군복 벗어 얻은 자 활마저 상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파리야. 우리 고향을 언제 갈 거나. 아 이렇듯 녹음을 울고니 조승상이 분할래야. 사생이 유정커녕 복성이 웬 말이냐. 만일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아리라. 정후기 호명하여 군사 이름을 부르는구나. 일대장의 안희명이 물고요. 안희의 가죽단이 아까 놈 죽었다 또 불러라. 좌사 전총의 장도세. 예.

아버님과 처자를 상봉 올 거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견이 어디 있느냐. 이리 오니 옆에 있던 동무들이 한 번에 모두 난지면서 우는 말이 때 아닌 동남풍 왜 모르시오. 눈치도 모르고 이리저리 다 죽이고 혼자 살려 어쩌려고. 파총의 진호 여기 허여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관음상입니다. 11면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Do you know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before you go into the water, Wonjin?
1: 아, 뭐가 있을까요? 선크림 바르기 아니면 뭐 약간 선글라스 끼기 이런 거?
0: No, no, no, no, no, no.
1: 어, 뭐죠, 뭐죠?
0: Those are important too, but it's warming up. Yes, a proper warm-up will keep you safe while having fun.
1: 이런 이런, 또 그걸 까먹다니요, 그쵸? 뭐니 뭐니 해도 이 준비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0: Yes, then before we enjoy today's performances, should we warm up too?
1: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일단 오른팔 들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리고 자, 이렇게 손가락을 한 다음에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0: Oh yes, I think we are ready, Wonjin.
1: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대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0: Simply K-Pop, it is now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favorite artists,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Yes, shall we then bring out today's guests?
1: 네, 힙합 바이브의 5인조 걸크루입니다. KBS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Yeah, 좋습니다, 좋습니다.
0: Woohoo! All right, I'm loving the energy today. Hello, KBS.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KBS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데뷔곡 Oxy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데뷔 앨범 악시제는요 다섯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리 릴리즈로 공개했던 키비츠와 Catch My Breath, 그리고 이번에 신곡 Sub-Zero가 수록되어 있고 서브 타이틀 곡인 Suck It Up과 대망의 타이틀곡 악시가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악시란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4: 네, 악시는 힙합과 저지클럽이 유기된 곡으로 굉장히 라이저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고요. 굉장히 신나고 여러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 좋다고 생각하고 인스트루멘탈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신나는 곡이고 퍼포먼스에 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alright, alright. 좋습니다. 또 이번에 데뷔한 신인분들이시잖아요. 이게 외우기가 아무리 외웠어도 긴장하면 잘 안 나오는 게
0: 맞아요.
1: 신인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직 힘들어하기 때문에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0: Yes, with that being said, we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your expressions and stage presence really stood out.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그렇고 걸크러쉬 그 자체였어요. 혹시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4: 네. 저 이번 타이틀곡 악시는 손동작에 포인트가 많은데요. 바로 딴, 딴, 따라란 이렇게 악시 업. 업을 표현하는 손동작과 뒤에 들리는 인스트루멘탈의 뚜루두루두루두 하는 이 손동작 그리고 에이. 마지막에 X 박수 박수
0: 짠짠
4: 부르부르붕
1: 부르부르붕
4: 이 동작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 동작 어떻게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아요.
1: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0: Come on 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준비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무가 너무 재밌네요.
0: 아, 안무가 정말 힙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1: I like it. I like it.
0: 자,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 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1: Yes, we have some questions that the fans sent in before the show. Wonjin, please take us through them.
0: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각자 헤어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공들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2: 네. 제가 오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요, 저의 오늘 메이크업인 블러셔 포인트가 볼부터 콧등, 볼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약간 살짝 탄 듯한,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힙한 메이크업이 포인트입니다.
1: 여름과 딱 잘 어울리네요.
0: 좋습니다.
1: 자, 다음 유이 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오늘 스타일링에서 가장 포인트한 부분은요, 머리인데요. 제가 활동에 맞춰서 계속 어두웠던 머리를 탈색해가지고 금발로 새로 나타났는데 음반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색깔이 빠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로 염색을 해가지고 다시 깔끔한 금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나이스.
0: 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색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얼마나 또 시간이 들으셨어요?
2: 아, 오늘은 탈색은 안 하고 독태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1시간 정도?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0: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계실까요?
3: 네, 저는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살짝 스모키인 듯한 이 눈매가 포인트인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1: 어허, 눈빛이 아주 강렬하십니다.
0: 좋습니다. 다음 나이스. 질문인데요, 최근에 메이크업 지우기가 아까웠던 날 있으실까요? 어떤 스타일이었는지까지 궁금합니다.
4: 네, 저는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오호.
4: 오늘 새롭게 이렇게 점을 찍어봤거든요.
0: 네.
4: 처음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라 네. 되게 지우기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요? 점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셔가지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립, 피부 표현, 또 아이 메이크업 등등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네. 아이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눈에서 가장 단계가 많잖아요. 섀도우도 있고 뭐 네. 아이라인, 뭐 마스카라 이런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눈에 디테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오.
3: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5: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메이크업인데요. 저는 제가 화장을 지우면 눈이 조금 순하게 생긴 편인데 언니들이 되게 옆에서 센 기운을 뿜고 있어가지고 저도 더 스모키하게 언더라인도 엄청 채우고 그렇게 점점 센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6: 네, 제가 또 말을 하자면
0: 네.
6: 저는 베이스 기초 화장 피부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0: 오.
6: 왜냐면 뭐든지 기본이 탄탄해야 좀 마무리까지 결과까지 좋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6: 베이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나이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긴급 질문. 베이스만 받기, 아이메이크업만 받기. 자, 베이스만 받기. 하나, 둘, 셋. 오호.
1: 오케이.
0: 아까 아이메이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6: 네, 아, 맞습니다.
0: 아이메이크업만 받기가 이렇게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특별하게 현장에 계신 팬분들께 한번 부탁드려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Hello everyone. My name is Li Shuqian. I come from China, Guangzhou.
1: Okay. 광저우에서 온 리슈첸이라고 합니다.
0: 와. 오늘 혹시 키비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8: Is there a makeup trend that you are interested in, like lemon core or big makeup?
1: 네, 요즘 레몬 코어나 굽굽 메이크업 등등 유행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이 많잖아요. 각자 특별히 관심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 있으실까요?
0: 혹시 있으실까요?
3: 저는
2: 그 캣아이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눈을 확 강조해주고 고양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좀 진한 아이라인이랑 좀 속눈썹을 눈 너머까지 붙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관심이 가서 요즘 샵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속눈썹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 적이 많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네 저는 저도 눈에 강조를 하는 메이크업인데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은 완전 엄청 뱅 이렇게 센 그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은데 눈두덩이까지 약간 까맣게 해보고 싶습니다.
1: 오케이 임팩트 있는 걸 추구하는 편이네요.
7: 네 맞습니다.
0: 대답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지채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제 키비치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유이 씨,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9: 네, Hi, 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るファン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키비츠 これからもかっこいいステージを見せれるように精一杯頑張りますので、たくさんの愛と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right, the girl group with unpredictable and fearless charms. Here is Kibitz performing Oxy.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2: 네.
0: 좋습니다. 뮤직
10: 스타트.

0: Wonjin, Wonjin, Wonjin. Uh-huh. Maybe it's because of our outfits today, but don't you just want to jump straight into the ocean?
1: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TPO도 한번 갖춰 입었겠다. 바로 입수 가능한데 말이죠.
0: But when you're swimming or playing in the water, you'll wear yourself out if you go all out from the start.
1: 맞아요. 이 페이스 조절이 좀 정말 중요하거든요. 즐길 때니 오래오래 또 즐겨야 하니까요.
0: Yes, that's why we prepare some special stages. Why don't we catch our breath for a moment and soak in the emotions?
1: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감성에 푹 빠져보시죠.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자, 어떻게 여러분 오늘 무대 시원하게 즐기셨나요?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all 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We hope you have a healthy and safe summer.
1: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더위에 지치시거나 도움이 또 필요하시다면,
0: yes. Don't hesitate to call the Myeonglan's rescue team.
1: 네, 멋진 무대와 함께 언제든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0: Yes,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thril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은 부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아,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어,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아,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2: 양가에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써,

0: 써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데뷔를 해야 돼요.
0: 뭘 데뷔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2: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부이제. 네.
0: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Yes.
2: Oh, sure.
3: Oh, really? Oh, okay.
0: Yeah. So, let's go.
1: The topic is flower cleansing, you know?
0: It's a cleansing form. When you like wash your face, then you use
2: a cleanser. To be honest, I don't use a cleanser. Yeah, it's kind of shocking, but I just only use something to moisturize my skin and...
0: Moisturize?
2: Like, yeah.
0: Oh, really?
2: Top, yeah. I don't use anything else.
0: Cleansing. Bye bye.
4: 노 클렌징 하시네요.
3: 저 처음 봤어요.
4: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0: 네, 맞습니다.
4: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렛츠 고.
0: 예. 외국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4: 저기 딱 오신다.
0: 인터뷰 잠시만요.
4: Excuse me.
0: Oh, excuse me.
1: Yes.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1: Oh. Ask young ladies.
0: Young lady, is it okay?
1: Yeah, yeah, my daughter.
0: Ah, your daughter? Oh, okay. Oh, okay. Where are you from?
5: Singapore.
0: Singapore.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ido?
1: Cherry blossom.
0: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1: Yeah. Oh, really?
0: You know,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5: Really?
0: Yeah. Oh,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1: Mm. Oh, really?
0: Oh.
5: I use Korean brand.
0: Oh, really? Oh. Korean brand. What brand?
4: Ah, green, you green tomato.
0: Green tomato.
1: I know that.
0: Oh, really?
5: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0: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5: Yeah, I like. It's not too dry.
0: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5: Am I? You use Rowlet.
0: Rowlet?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4: Oh, I know that.
0: Why you use this?
5: My mom introduced me. Oh.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0: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5: Yeah,
0: okay,
5: yeah.
0: Thank you.
1: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1: Have a nice trip.
0: Have a nice day.
4: 좋은데?
0: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4: 누님!
6: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6: 좋아요.
0: 오! 감사합니다.
4: 당연하죠.
6: 아,
7: 예. 간식집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4: 너무 좋습니다.
7: 어머. 기다려.
4: 코지.
7: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아들, 잘생긴 형아들 있으니 기다려.
4: 코지 앉아.
0: 오!
4: 코지 클렌징 뭐 써?
7: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0: 아, 어머님도.
7: 아, 감사합니다.
0: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7: 아,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0: 아, 각질.
1: 예민해져가지고.
7: 예민해지죠.
1: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네. 클렌징에 관한
7: 아,
1: 주제예요.
0: 네.
1: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7: 거예요? 아, 저는 워터로 먼저 지우고.
1: 네. 클렌징 워터?
7: 네.
1: 아.
7: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0: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7: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0: 오. 베이직.
1: This is cable tea.
0: Yeah, it's a basic.
1: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네. 한국 제품인가요?
7: 아, 마녀공장인가?
1: 마녀공장!
7: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1: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7: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1: 그렇죠.
7: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1: 아, 세정력이 좋다.
0: 세정력이 좋다.
7: 다른 것보다.
1: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7: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1: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7: 네. 옛날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0: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7: 아이, 감사합니다.
0: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7: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4: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0: 아, 꽃보다 남자?
4: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안 해드렸잖아요.
0: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져요, 전체적으로.
4: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4: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0: 아, 소량으로 하면은? 네,
4: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0: 아, 그렇죠. 그럴 수
4: 잠시만요.
0: 있죠. 하신 것 같은데요.
4: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0: 그럴까요?
4: 안녕하세요. 혹시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8: 아, 네.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0: 아, 그러면 English is okay? 네, 네. 아, 오케이.
1: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0: 맞아요.
1: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9: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0: No.
1: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1: Lagom.
0: Lagom.
1: Lagom. Use two.
9: Oh.
0: Use two.
1: Yes. Lagom friends.
9: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0: Oh. Oh. There. Are you using a Korean brand?
9: 네.
0: 오! 오!
9: 야.
0: 아, 오케이.
1: 오! 올!
0: 올 코리안 브랜드.
1: 뚱뚱은 Did you see?
0: Our foreign brand, Did you see? 오케이.
1: 야,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10: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1: 아, 진짜요? 두 분 커플이시잖아요.
10: 네.
0: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10: 네.
11: 아, 네. 네.
0: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11: 꿈이라서.
1: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소문이에요.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 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10: 아, 예. 네.
0: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1: 네. 그렇죠. 이제 봄 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요.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10: 오일 하고
1: 오일?
10: 오일 오일
1: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10: 선크림 바르고
1: 아
10: 선크림 바르고
1: 그렇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11: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1: 제품이 어떤 건지
11: 마녀공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0: 마녀공장 인기 많다.
1: 밀크가 마녀공장
11: 맞아요. 밀크가 마녀공장
1: 혹시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1: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1: 소이빈?
1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10: 오일 저도 마녀공장.
1: 마녀공장!
0: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추천으로? 네. 역시
1: 두 분 마녀세요?
10: 아, 네.
0: 잘, 좋은데? 잘 받으시는데요?
1: 인터뷰 맹수들
0: 역시
1: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0: 맞습니다.
1: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0: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받아가지고
1: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동아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Review
1: 가볼까요?
0: Let's go.
1: Let's go. Wow. 아동아산.
0: Yeah. 와!
1: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뷰티템을 추천받았는데요.
0: 예요. Yeah.
1: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0: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예.
0: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1: 예.
0: 진짜다.
1: 예.
0: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1: 그쵸.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자, 가벼운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뭘로 지어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0: 아, 워터.
1: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0: 어.
1: 그래도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0: 아, 메이크업이 세니까?
1: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0: 와우.
1: 하!
0: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1: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0: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1: 예.
0: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1: 그쵸? 예,
0: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1: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0: 네.
1: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0: 맞죠. 오픈식 따 따라다따 붐따따 둠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1: 그쵸.
0: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4: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몇 점만 딱 해야 되는데 손에 네.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이 정도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12: 예.
0: 예.
4: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세.
0: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
4: 잘 안 지워지는데요?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아, 물을 묻히면 다르죠.
4: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네.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0: 그쵸.
4: 건성과.
0: 맞아요.
4: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제가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네.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4: 근데 확실히 그래...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이거 안 지워졌는데.
0: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솔직 리뷰 아, 타임이야.
4: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네.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0: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4: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0: 오, 오, 그러네?
4: 자극이 많이 없는데 색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 오, 그러네.
4: 그쵸?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0: 2차 세안을 해야겠죠?
4: 오! 딩동댕이에요.
0: 뭐 당연한 얘기를.
4: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일 그 때가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어,
0: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4: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0: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4: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0: 아 그렇죠. 이제 나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4: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0: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4: 그렇죠.
0: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이도 운동 된다.
4: 아,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4: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0: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4: 야.
0: 우와!
4: 야.
0: 우와! 오!
4: 오!
0: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4: 쫀쫀한 걸 골라면 어떻게 해요? 아, 저...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0: 야.
4: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0: 와.
4: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0: 와.
4: 자, 그럼 이어서
0: 네.
4: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0: 그러니까. 진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4: 어, 야,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0: 어, 예.
4: 됐어.
0: 오케이. 한번 해봐요.
4: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어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네. 세정력은 이미 다 지어졌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오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
1: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차윤이 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네.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주실 만큼 네.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와~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1: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1: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아,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0: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1: 아, 아침에 쓰기에.
0: 그렇죠. 예요?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네.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1: 아, 그렇구나. 어 그래도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세안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0: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1: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0: 가져가면 되죠.
1: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1: 돼.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0: 핸드크림 뭐 하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1: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0: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1: 어 좋아요.
0: 좋아요만 하면
1: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좀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0: 그쵸.
1: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치
0: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어, 쫀득쫀득 촉촉하고
1: 촉촉하다 쫀득쫀득
0: 비슷했어요. 다 왔어.
1: 이해했죠.
0: 어,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 세안 말고
1: 저걸로 네. 오케이 좋았어. 이거
0: 좋았습니다.
1: 됐고.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0: 그쵸.
1: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은 모공관리, 그린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오. 오.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0: 그쵸.
1: 이게 모공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 와,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진짜?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0: 와
1: 카디비가
0: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1: 와
0: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완전 그냥 끝! 오버!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0: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1: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0: 사실 와.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1: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1: 뭐?
0: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1: 아니요 전혀.
0: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1: 좀 무거워요.
0: 무거워요?
1: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오. 약간 시원해요.
0: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은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1: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오.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0: 그쵸.
1: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사장님.
0: 오.
1: 감사합니다.
0: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1: 이게 거품이죠.
0: 어, 나네! 납니다!
1: 거품이죠.
0: 오!
1: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오. 아, 확실하네.
0: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1: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 아니냐? 쫀쫀하게
0: 그쵸.
1: 거품이 약간 조금만하게 나는 느낌?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맞았어요? 제가 BTM신가 봐.
1: 네, 그쵸.
0: 이제 한번...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1: 네.
0: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1: 아니요.
0: 왜 빵소리라고
1: 그래요? 아, 자극이 아니에요.
0: 솔직하게 돼요?
1: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0: 아, 없어요? 네,
1: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0: 씻어봅시다.
1: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네. 오!
0: 오!
1: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요.
0: 쿨링감?
1: 네, 쿨링감도 좋고.
0: 어, 차가워, 차가워.
1: 네, 차가워요.
0: 아, 진짜 차가워.
1: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0: 야, 여기가 들어온 거냐 그러면? 왜 여기 뽀얘졌지?
1: 그러니까
0: 이게 이 클레어가 네.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1: 네.
0: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얼트 다 빼준다고 합니다.
1: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0: 자, 네. 이제 원픽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네.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네. 와이엇부터 띡 골라주시죠.
1: 자, 솔직하게?
0: 진짜 솔직하게.
1: 전 이거.
0: 오.
1: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0: 그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네. 한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제 일석이조.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0: 저는
1: 네.
0: 전 클렌징 밀크.
1: 왜요?
0: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0: 그쵸.
1: 꾸밀 자리죠. 짜라라! 와! 근데 이게 와. 뭐야?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0: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번 네. 열어볼까요?
1: 네.
0: 드르르.
1: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진짜 못 만들었다.
0: 그러니까 이거.
1: 뭐가 비어있냐?
0: 이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라.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1: 신기한데?
0: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네. 이걸 또 보시고
1: 네.
0: 이제 K뷰티를 또 사랑해주시지 않을까.
1: 아, 맞아요. 그래서
0: 사명감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우와! 장난 아닙니다.
1: 형 캐릭터도 있어.
0: 와.
1: 근데 너 뭐야?
0: 이제
1: 원신인가?
0: 맞긴 맞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1리어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와하게 또 직접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와.
1: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0: 나 지금 느낌 왔어.
1: 나도 느낌 왔어.
0: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1: 근데 그거 알지? 또 있다고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0: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영감 뻘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1: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0: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1: 되게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0: 내 스타일이야.
1: 저게 무슨 영감이야.
0: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한 해, 대네 나오네. 이거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때 스티커 문제예요.
1: 그 탓을 한다고?

0: 형 웃었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동현 씨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밀리게.
0: 하나, 둘, 셋.
1: 짜란.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즈 밀크랑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어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0: produced in all parts of society. But can you believe that this can be purified into a reusable source?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come up with a specialized resource circulation technology.
1: Eco Renew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put a top priority on preserving the earth and building a better natural environment. By applying eco-friendly technologies to abandoned resources, the firm has promoted circular economies for sustainable growth.
0: Hi, I'm Peter from Arirang. Nice to meet you.
2: 네, 반갑습니다.
0: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2: 네, 저는 에코리뉴 대표이사 최덕현이라고 합니다.
0: Ah, and what kind of company is Eco Renew?
2: 네, 저희 회사는 나노 표면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멤브레인 필터에다가 코팅을 해서 물만 통과하거나 기름만 통과할 수 있는 선택적으로 물과 기름을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필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0: Oh, it sounds very meaningful and useful in this day and age. So, is this your product here?
2: 아, 요거는 저희의 이제 실제 시스템이고요. 어, 말씀드렸던 필터는 이러한 필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 필터 자체는 산업용으로 그냥 판매가 되고 있는 필터고요. 저희는 이 필터를 가져다가 표면 코팅을 진행을 합니다.
1: Based on its own nano-filter technology, the firm has developed a solution that can separate oil from wastewater. Thanks to the surface energy control technology, the filter can provide rapid absorption and controlling of the components.
0: So, is this your product that you mentioned earlier?
2: 예, 맞습니다. 요 앞에 있는 필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일반 필터입니다. 이 일반 필터를 이용해서 어, 기본적으로 들어있을 수 있는 불순물들을 여기서 한번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리뉴 필터를 이용해서 실제 물을 제거하면서 깨끗한 기름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0: Oh, wow. Can we actually see it in action here then?
2: 트라이 해볼까요?
0: Yes, please. Okay, so it's being pumped through here.
2: 네, 지금 요 액체에는 물하고 기름이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물에다가 파란색 염색을 해가지고 물만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the blue is water.
2: 야,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파란색 물이 이 필터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걸러지지만 결국에는 이 필터를 뚫고 나와서 저희 필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필터는 이 파란색의 물을 이제는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줘서 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기름만 마지막에 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So there will be no blue in
2: no,
0: here?
2: Yeah.
0: Oh, oh, wow, really? Wow, so is this 100% oil?
2: 맞습니다. 뭐 사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침유라고 하는 것에는 오일이 항상 200ppm 정도 수준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나면 200ppm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의 기름에 해당하는 기름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The company's solution can purify and resupply waste oil immediately at different industrial sites. Also, it can be used repeatedly together with the current facilities, and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product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0: How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your company's technology?
2: 네, 일단 국내에서는 이미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판매가 돼서 이미 정제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술이 이미 저희가 CES라든가 뭐 국내의 다양한 박람회들을 통해서 저희 장비를 소개해 줌으로써 이미 일본이라든가 베트남 시장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캐나다 쪽에서 관심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Okay, so it's already in the field here in Korea and in the future abroad too.
2: 네, 맞습니다.
1: The company has put a top priority on the surface treatment as well as the durability of filters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lso, the firm has strived hard to stabiliz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improved performances at different industrial fields.
0: What are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2: 네,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좋은 것이 주위에 좋은 대학들도 많아서 많은 기술적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특히나 수원시에서 다양한 펀드라든가 컨설팅 등을 이러한 새로운 만든 회사들,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장을 하는 발판을 삼고 있습니다.
0: Oh, sounds very convenient for startups as well. Then moving forward, what are the company's goals for the future?
2: 저희는 지금 비록 산업용 유폐수를 정제하고 있는 장비에 지금 런칭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폐식용유를 정제하는 바이오 디젤 산업이라든가 실제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원유에 들어가 있는 물을 수분을 더 제거를 한다든가 또한 다양한 물 관리 쪽에 있어서의 시장들을 더 점유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Oh, good luck with that moving ahead.
2: 네, 감사합니다.
0: EcoRenew has taken the lead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by recycling resources, and we hope they can take the lead in other environmental issues in the near future.

0: J&J CosLab specializes in developing solutions that can tackle skin problems as well as improve skin barriers. The company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by analyzing skin condition and promoting clinical tests. We explore NJ CosLab,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provide solutions for healthier skin. Thank you. My skin can often get irritated quite easily when filming. Standing under the lights and also wearing makeup can leave skin feeling tired. These days, skin analysis solutions are capturing attention because they can offer personalized care.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developed some premium skincare products. NJ CosLab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launched a K-Derma cosmetic brand, which can improve skin problems and enhance skin barrier functions. Based on the opinions from the field, as well as the accumulated data, the firm has offered specialized solutions.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into the company?
1: 바이더 퀄리티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국민들이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신감을 잃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단순한 사용감, 뭐 향이나 발림성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피부가 회복이 돼서 어떤 사회적인 자신감을 갖고 또 삶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끝.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0: So are these your main products?
1: 앞에 있는 제품이 전체 25가지 제품 중에 주력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바이더 퀄리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비타렉트 C15 하이브리드 앰플이고요. 순수 비타민 C가 15%가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 C라는 것이 피부에 정말 좋은데 항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잡기 위해 주문 생산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비타민 C를 바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토코맥스 20 안티옥시던트라는 것인데 비타민 C의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20%가 들어가 있어요. 이 20%는 국내에서 법적으로 20%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맞췄고요. 그래서 국내에 정말 최고의 함유 비율인데 전 세계 박람회를 다녔을 때도 이보다 높은 비율은 못 찾았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CRIR 비기닝이라고 얘기하는 비기닝, 즉 토너입니다. 여기에는 세라마이드가 5가지 종류씩이나 들어가서 클렌징으로 손상된 피부의 장벽을 복구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They sound amazing. So can I try some on my skin?
1: 다양한 제품 중에서 한번 러빙을 해보시면요. 정말 촉촉하고 피부 장벽이 보충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0: Yeah, it's much thicker than a regular toner. That's so moist. Wow.
1: 좋으시죠?
0: It feels so smooth.
1: Wow.
0: The company has put a top priority on efficiency and safety while producing their products. It has analyzed the data on reliability and efficiency since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carries out different inspections, including human clinical trials. What would you say are the major strengths of your company's products?
1: 사용감이 아닌 정말 효능, 안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관리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성 피부에게 홈케어로 추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 즉 사용 전과 후에 피부의 만족도가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이 장점입니다. 또한 단순히 제품에 대한 개념만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 집단인 에스테티션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다 해드리는데 좋은 제품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사진 촬영이랄지 인스타랄지 또는 대한민국의 블로그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하나의 제품과 모든 교육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Hearing all this, I'm really tempted to give this a proper try. Is that possible now?
1: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피터님 피부 정말 지금 봐도 너무 좋으신데 더 좋게 방송도 하셔야 되니까요.
0: Yes.
1: 그래서 더 좋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0: Okay, let's go.
1: Yes.
2: A skin barrier repair product that can retain moisture has been applied to the dry skin. When comparing the skin conditions before and after using the product, the changes on the skin can be monitored clearly.
0: Wow, my skin feels so moist already. It feels fabulous. But how were my results?
3: 이거는 지금 클렌징 후에 피부 측정의 결과예요. 피부가 매우 건조한 건 잘 알고 계시죠?
0: It's sometimes dry, yes.
3: 수분량이 전체적으로 24% 정도 나왔습니다.
0: Oh.
3: 그래서 1회 관리만으로도 보시면 수분량이 24%에서 44%로 높아졌어요.
0: Nearly double.
3: 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꾸준히 관리를 받으시면 피부의 보습이나 탄력이 점점 더 증가되실 겁니다.
0: So if I get more treatment, I can improve these other things as well.
3: 네.
0: Oh, I want to do it.
2: NJ Coslab has continuously developed new products to make advancements into overseas markets. The company's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global skincare industry. And Suwon Special City has given its full support for the growth of the company.
0: What are some of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의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로 진출하는 어떤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 특례시의 공무원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프로그램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직접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것의 필요성을 정말 인지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가끔은 수원 좋아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좀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0: It's helpful in reality.
1: Yes.
0: What are your goals moving forward?
1: 전 세계인들 중에 문제성 피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이도 퀄리티로 관리를 하시는 에스테틱 원장님들에겐 정말 고객한테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직업적인 자긍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에 대한 노력을 하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출근이 행복한 회사. 그래서 출근 행복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전문가 집단이 잘 활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엔드 유저인 소비자가 좋은 피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까지도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작지만 큰 바람입니다.
0: Wow, that's really impressive. Good luck with that moving ahead.
1: 감사합니다. Thank you.
0: So today we take a close look at NJ Coslab, which has come up with skincare solutions based on actual data. They're expected to take great leaps forward ahead as a provider of premium solutions for skin health.

0: To help women live their healthiest lives,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preventative and diagnostic solutions for various female diseases. We explore MB Lab, which has provided customized healthcare services by analyzing AI-based big data. Women can suffer from a variety of gynecological issues. There's a growing demand now for systems for rehabilitation and management that can be used more conveniently at home. Today, we take a look at a company that has developed technologies to help women lead more healthy and more confident lives. MB Lab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first started its business with the aim of tackling women's health problems. It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 on pelvic floor problems of women. Hi, it's a pleasure to meet you.
1: 반갑습니다.
0: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to MB Lab first?
1: 네. MB Lab은 2016년도에 창립한 벤처 기업입니다. MB Lab의 주요 개발 품목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여성들이 출산, 노화, 그리고 고된 노동력에 의해서 건강이 현저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나빠진 것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은 병원용 제품을 250개 병원에서 현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취합된 2만 5천 개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정용으로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developed a device that can help women prevent and manage their health problems more conveniently at home. The precision sensor can check and analyze the data on physical condition, and it helps users better manage their health. So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t your main product. This, you can diagnose your body's condition and then get treatment solutions. Could you tell us a bit more about it?
1: 이거는 몸에 들어가는 디바이스입니다.
0: So this connects with the tablet?
1: Yes.
0: Can we see how it works?
1: 물론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AI 모드는 검사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주는 기능입니다. 진단이 끝나면 사용자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결과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스타트하게 되면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만져보실래요? 살짝? 이렇게 전체를 한번 감싸보세요.
0: 오! It's an electric shock.
1: 예, 맞습니다. Wow. 예, 피부 재생과 신경 재생을 위해서 저주파 기능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르시면 삽입된 상태로 질에서 힘을 주면 힘을 주는 강도에 따라서 게임 콘텐츠를 할 수 있게끔 이완했다 수축감으로써 질 근육을 향상시키는.
0: So this is all once it's inserted internally and then you exercise by tensing the muscles.
1: 와. 그럼으로써 여성의 관력 적은 늘어진 근육 이것을 리텐스 한다는 것으로서 이 제품이 리텐스입니다.
0: That's what the name means. Yeah. Retense, tense again.
1: Tense again.
0: That makes sense. The company has followed the QMS or quality management system to enhance the safety of users. Also, it has strived hard to provide reliable and precise performances as well as make it integrated with the mobile application. As it directly comes into contact with sensitive parts of the body, I'm sure that safety and hygiene are top priorities. So how do you manage the quality of the product?
1: 매우 중요한 것. 사실은 여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청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에 넣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척하고 즉 세척하려면은 100% 방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이 있고요. 여기 넣었을 때 소독 기능이 있습니다.
0: The improved stability, as well as the AI-based big data technology, have seized a lot of attention in overseas markets. With the firm trying to take the lead in the femtech market, what would you say are the advantages to running a business here in Suwon Special City?
1: 오늘 귀한 시간에 와주셨죠. 이 귀한 시간에 와준 것도 수원시의 중소기업 정책입니다. 저희들 제품이 사실 국내 시장으로만도 좁습니다. 저희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수원시의 이런 지원덕택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들 제품을 소개하게 되고 많은 바이어들로부터 반응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수원시에 감사드립니다.
0: Helping the expansion globally.
1: Yeah.
0: The company's philosophy of helping improve the daily lives of female patients out there is truly impressive. So, what are your goals moving forward?
1: 병원 제품에 대해서 고도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고도화된 제품으로부터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접목해서 세계 일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니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Oh, very noble goals. Good luck with that in the future.
1: 감사합니다.
0: We took a deep dive into MB Lab today, which is helping develop and further female healthcare through cutting-edge technologies.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growth in the future.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My name's Calico.
2: Technology that creates fantasy. Gonna be okay. So realistic that it blurs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and the virtual. AI is turning both into an engine of innovation and a tool of danger.
3: 딥페이크, 딥보이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이제 심각한 위험 단계로.
2: We take a look at the progress brought by rapid changes and the consequences that follow.
4: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AI 이미지의 정교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애 사기 일당이 50대 여성을 속이고 5억 원을 빼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2: Deepfake technology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generate fabricated images, videos, and voices. It was initially used to recreate celebrities in their younger days, or even bring the deceased back to the screen. But nowadays, it's increasingly being misused as a tool of crime,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issue. Requests to block access or remove false and sexually exploitative deepfake content have soared in recent years.
3: 과거에는 보는 것은 곧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믿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인식이었는데 봐도 믿을 수 없구나라는 굉장히 큰 그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다가가니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This company develops so-called AI humans based on conversational AI. These lifelike virtual figures provide realistic interactions in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news, education,

0: and finance. Founded as a chatbot company, it combined large language models to create more natural conversations and ultimately develop today's AI humans.
1: 저희는 이미지도 만들고 텍스트도 생성을 하고 영상도 만들어서 그런 촬영 없이 뭐 AI 교수님, AI 튜터 만드는 부분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 점포나 AI 브랜치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AI 은행원, AI 뭐 정치인, AI 역사 인물, 복원 인물들,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자식인 경우도 있고 부인인 경우도 있고 배우자인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원을 해서
2: 자막을 놓고 하나의
0: 사진 AI humans create avatars based on original facial and voice data. Our production team took part in the process firsthand.
2: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그 리코딩을 할 건데 그 피디님 목소리도 복제를 할 겁니다. 피디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한테 되게 자연스럽게 제스처럼 하면 되고요. 원본 영상 기반으로 아바타를 만들기 때문에 그 피디님께서 갖고 있는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 클로닝을 하는 겁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YTL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정윤 PD라고 합니다.
0: Facial features are extracted from photos or short video clips and recreated as 3D models. Speech samples are analyzed for intonation, tone, and pronunciation to generate synthetic voices. The completed avatar can answer questions and interact like a real person.
4: 안녕하세요. 저는 지정윤 PD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정윤 PD 아바타입니다.
5: Hello, I'm producer Ji Jung-yoon. To be precise, I'm producer Ji Jung-yoon's avatar.
4: 大家好, 我是 PD 池廷云. 准确地说, 我是 PD 池廷云的虚拟形象.
0: High-quality avatar is created from small pieces of data. With support for more than 150 languages, these avatars can be applied in a wide range of fields anywhere in the world. Anyone can easily create avatars capable of global communication.
2: 지금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배우가 아닙니다.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다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텍스트를 입력하면 명확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0: In addition to AI humans, this company also develops technology to detect deepfakes.
6: X입니다. 폴슨과 교수님의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0: Recently, cases of deepfake videos targeting famous celebrities and spreading false information have surged. As synthetic technology becomes more sophisticated, it's becoming harder to tell fake content from real. To detect fake content, this company has introduced a multimodal detection solution that simultaneously analyzes video, images, and audio. It can determine authenticity within 5 minutes and detect false content associated with a certain individual by entering his or her information or related keywords.
1: 저희는 이제 딥페이크 탐지 관련된 부분을 방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생성형이나 딥페이크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창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창을 만드는 데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비용들이 투자되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후발주자로서 쫓아가면서 계속 탐지를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술들을 통해서 1%라도 악의적인 범죄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을 보고 있어요.
0: What if someone maliciously used deepfake technology to manipulate your face and falsely portray you as a thief? Any of us can fall victim, not only celebrities. So now is the time to strengthen protective technologies and raise public awareness.
7: 산업혁명 때도 이제 그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하던 그런 일들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하니까 다들 두려워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AI를 받는 보고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갖는 충격이 매우 크긴 하지만 결국은 AI를 활용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0: AI human technology is already becoming a part of daily life. This is a futuristic unmanned bank branch where AI bank tellers welcome customers. The highly specialized financial sector is actively embracing changes to improve both safety and efficiency.
8: 네, 여기는 AI 브랜치고요. AI 은행원이 고객을 상시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이 직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은행 업무라든가 상담, 고객 관리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0: The introduction of AI bank tellers is not simply about automation.
9: 거래를 취소하시겠어요?
0: The role is to quickly handle customers' repetitive inquiries, to reduce waiting times and help maintain a smooth workflow.
8: 은행에 진입을 하시면 과거에 종이 번호표를 발권했던 거를 지금 AI 은행원이 존재하는 AI 번호표상에서 원하시는 업무를 말씀하시게 되고 그 말씀하신 업무에 따라서 셀프 자동화 기기에서 하시는 업무와 AI 창구에서 AI 은행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업무로 분류를 받게 됩니다.
0: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AI will replace human bank employees.
10: 입출금 계좌 만들래.
11: AI 창구 번호표를 발급해드릴게요. 왼쪽 화면에 나온 위치를 확인해주시고 안쪽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세요.
0: AI handles routine tasks while humans take care of more complex consultations that requir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It's a division of labor between AI and human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This collaboration has helped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8: AI를 금융 도메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향성을 알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에게는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이해관계자 모두가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0: AI bank tellers can quickly handle up to 65 different banking services. This helps each employee save more than 30 minutes of work time daily. Moreover, the use of customer self-service and repeat usage have increased by as many as 150 cases. Efficiency and trust have both been enhanced. Another digital human technology that is rapidly expanding its market is AI virtuals. It creates virtual characters in non-physical digital spaces using AI and graphic technology. Major OTT platforms are already utilizing this technolog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arge-scale productions. As industry demand continues to grow, this trend is expected to become even stronger. A company producing next-generation content powered by AI. Virtual artists that move naturally from every angle, like real people, are drawing the spotlight in the K-content industry. With highly realistic performances, they are expanding into various entertainment fields.
12: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AI 휴먼 혹은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회사는 AI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 만들어진 AI 버추얼 아티스트를 가지고 드라마 출연이나 음원 출시라든지 뮤직비디오,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These days, the company's employees are working hard on an idol group called Season. Its members have been making debuts one by one since 2024 by releasing individual singles.
13: 이 캐릭터는 저희 가상인간 그룹 시즌의 멤버 수비라는 캐릭터고요. 여름을 상징하고 있고 24살의 여성 캐릭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 안녕하세요.
0: Virtual artists are creat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various AI technologies. Deep learning systems learn to recognize distinctive features based on vast amounts of facial data. Face swapping technology does more than just replace or overlay a face. It synthesizes expressions, angles, and lighting to make the result appear more realistic. To freely adjust fixed 3D models, detailed manual work is needed. By refining facial expressions using AI, creators achieve a high level of precision.
13: 저희가 이 캐릭터를 처음 만들 때 먼저 3D부터 시작을 조금 했었는데요. 3D로 제작한 다음에 이것들을 AI를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냈던, 구성했던 캐릭터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0: In addition to character creation, the company also collaborates with AI virtual production teams to develop new forms of convergent content. Rather than adding special effects during post-production, AI first designs scene composition and mise-en-scène concepts, while creators polish the details later. In other words, AI is being used as a creative partner.
1: 지금 이거는 지금 방영하고 있는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컷들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하거나 고증 자료가 없는 한 해에서 저희가 AI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모두 시퀀스를 만들어서.
0: Although collaboration takes place across multiple stages of production, visual effects such as backgrounds can be created without the need for massive sets or location shoots. This helps save time and costs.
1: AI가 쉽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한국적인 늘 이제 대두되는 게 고증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런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다 학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사실 보정을 하기도 하고
0: Despite limited workforce, the company carries out more than 100 projects annually while achieving both high quality and strong results. Now in its fifth year since founding, its competitiveness has translated directly into revenue growth and is also expanding into the global market.
2: 예를 들어 150억짜리 드라마를 AI를 사용해서 제작비를 낮춘다는 게 저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150억짜리 드라마에 AI를 잘 써서 마치 500억짜리처럼 마치 1000억짜리처럼 보여줘서 글로벌 경쟁으로 갈 수 있는 K-컨텐츠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AI, Korean content thrives even more. All eyes are on whether it will emerge as a new cultural paradigm leading global trends. But AI technology is not being used in the same way everywhere.
3: 최근 연대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대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0: Recently, universities have been embroiled in controversy over so-called AI misconduct involving AI-assisted assignments, ghost-written papers, and even cheating during exams.
4: 정말 AI의 시대가 왔다. 좋건 싫건 사회 전 분야에 AI가 스며들고 모든 부분이 AI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책무는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재구실을 하고 자기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잖아요. 교육기관으로서. 그렇다면 바깥의 큰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0: Teaching how to use AI responsibly rather than excluding it. At times, AI-generated knowledge can serve as the first draft of an assignment or as a learning assistant that explains complex formulas and concepts. Professor Park Chun-young, who teaches physics, has also boldly introduced AI into the classroom.
5: 제출하신 노트북 LLM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하신 로그를 같이 제출해 주셨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선이 되었나요?
6: 이미 있던 걸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프롬프트를 아예 새로 넣어가지고 아예 새로 그 제작을 했습니다.
0: Students utilize AI throughout the assignment, such as visualizing physics formulas or performing simulations by changing conditions. They are also expanding the depth and scope of the learning by reviewing the results independently.
5: 사실 AI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계산을 한다던가 그래프를 그려 본다던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에 그걸 구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를 했었는데 AI가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더 물리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Having more time, students can focus more on understanding why a particular result was reached. Rather than treating AI as something that does everything for them, they use it as a learning tool.
7: AI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과제를 하다 보면은 아, AI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과제 전체를 AI한테 맡겨버릴까 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AI를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는지 그런 판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학생들이 AI한테 온전히 의존해서 과제를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8: 실제로는
0: Professor Park emphasizes that AI is merely a tool for quickly testing ideas, while defining problems and making predictions is still the student's responsibility.
5: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응답을 취합을 해서 저 역시 AI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인포그래픽으로 그려와 봤어요.
0: What truly matters is not whether students use AI or not, but how much they think on their own. Instead of banning AI altogether, perhaps the real role of educators is to guide students toward learning without becoming dependent on it.
4: 첫 번째는 중요한 오리지널리티죠. AI가 다 해주는 건지,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만약 자기의 오리지널 생각이 있다면 한 달 걸릴 거를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써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할 수 있다면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디서 생각을 가져온 것인지를 밝히는 일. 그걸 알아가는 시기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교육자하고 대학의 역할이다.
0: Sungkyunkwan University has introduced guidelines on AI use, such as diverse evaluation methods for professors and proper ways for students to use AI responsibly. While acknowledging the use of AI, the university has enacted educational policies that ensure fair evaluation. At the center of many debates and changes surrounding AI are large language models. They have evolved beyond simple service technologies to become core AI infrastructure supporting education, industry, and culture. Nowadays, national competitiveness is increasingly tied to the development of homegrown LLMs. This team was selected over major corporations to develop an independent AI foundation model and is now building its own proprietary language model.
9: 이번에 저희가 만든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트릴리언 토큰이라는 많은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1트릴리언에 해당되는 한국어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럼 1트릴리언은 이제 250페이지 책으로 분량으로 따지게 되면 한 1000만 권에 해당되는 아주 정제된 많은 지식들이 들어가 있고.
0: Their domain specialized LLM is optimized for the Korean language and for specific industries. It's a customized strategy designed for real-world industrial applications.
10: 그 왼쪽은 지금 산업에서 쓰이는 샘플 데이터고요.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문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문서에 들어 있는 단어들을 추출해 내는 것을 저희 모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문맥을 따라서 이 문맥에 맞는 인식을 해서 사람과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0: A specialized language model capable of interpreting vast amounts of data. The proven potential of Korean-developed LLMs will become a foundation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11: 너네가 무슨 선진국이 되니? 너네가 뭘 그런 걸 하니? 비웃을 때 꿋꿋하게 다들 자기 맡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혁신 분야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AI를 도입하는 새로운 방법도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게 찾아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는 어떤 걸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저는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그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빨암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빨암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월? 4, 5월에면 이제 보리밭.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로 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이제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겁게 끓이면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빨암죽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빨암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 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 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0: 고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천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배굴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 단장이요. 물 가두는 게 지가 일곱 군데고 여청산 내내. 그리고 장은 여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 단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족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족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요즘.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담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에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이제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해야 돼.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 요만큼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런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이거 끓게 되지요. 그게 상륙국수예요, 얘네들. 그 간식.
3: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바핀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냇가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레미하고 속간제 작설질해서 잡는 지금 매기 이 빠가빠가라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 먹었지. 한 해, 60, 70년 전이지요. 7, 8세 됐을 때. 그 외에도 성인 돼서도 해 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면 많이 드시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2: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더러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멀어지는 거죠.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있더라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서 이제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러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가물치도 가끔 나와요. 가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구워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갖고, 급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송어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푹 잠겨서 끓어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딱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익었다.

0: 경북 안동. 그러니까 내가 25살이었나,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까지 3대까지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뭐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을 잡고 뭐 초망질 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굽이라 하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내서 간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1: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0: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1: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0: 내가
1: 연세
0: 늙으니까 이제
1: 드시니까 이제
0: 힘이
1: 저희 이제
0: 딸려.
1: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0: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1: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0: 그래.
1: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0: 맞아.
1: 욕심 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0: 봄에는 이제 7월을 많이 잡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1: 동자개라고 해갖고,
0: 여름
1: 맨날 이제
0: 되면은
1: 붕,
0: 이제 그뭐
1: 붕어, 뭐,
0: 붕어도 있고
1: 눈치,
0: 피라미도 있고,
1: 표비.
0: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1: 붕어, 눈치. 93년? 하여튼,
0: 93.
1: 고 무렵에 다리를 새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0: 고기가
1: 소멸이
0: 귀해지는
1: 되는
0: 거예요.
1: 것 같아요.
0: 한
1: 얼마 안
0: 1관, 2관 정도 이렇게
1: 안으로 이제
0: 매일같이 이렇게 돼.
1: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0: 100관도 되고 뭐 그래.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1: 직접
0: 이제
1: 다 옛날에는
0: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적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1: 그러니까
0: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1: 그
0: 군 손님들도 많았어요.
1: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족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0: 오토바이
1: 오토바이
0: 부대들이고.
1: 하시는 분들.
0: 젊은
1: 그래도 한
0: 사람.
1: 4, 40대, 60대, 4, 5, 6,
2: 6,
1: 그렇게.
0: 여름이.
1: 이열치열 해갖고,
0: 여름에 더
1: 여름에.
0: 많이 먹어.
1: 그다지 크게 변화는
0: 밖에는 없지.
1: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0: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1: 그쵸.
0: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반이 잘려 보이더라고요. 예,
1: 이 작가님께서 노자 철학의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끼느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1: 인간의 다중성
0: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 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1: 아,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과는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쵸,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 또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나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떻게 또 나오라고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1: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네. 가시죠.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아,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네네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네.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 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덕여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0: 네.
1: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2: 네.
1: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네.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네네. 네, 네. 좀 약간
1: 그런 네.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요.
0: 아, 네.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 네. 설치하고 왔어요.
0: 설치? 아,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0: 아.
1: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2: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오,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0: 처음이야.
2: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입니다. 시도 쓰고요. 산문도 쓰고 이런저런 일도 하고요. 또 울기도 많이 울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많은 영향들이 있어서 제가 시를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겠으나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가면 어려서부터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너 왜 말을 못해? 사람이 대화할 때는 눈을 쳐다봐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다소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말은 못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말할까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뒹굴리고 있느라 그래서 말을 못하지 않았나? 결국 그것이 말로 향한 출력이 아니라 글이나 시로 통한 그런 출력이 되었다고 결과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신, 미인 이렇게 지칭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이 없다. 부재한다. 그래서 그립다. 이 대상을 누구 실명을 쓰지 않고 또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어떤 현상도 있는 것이고 참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아쉽다, 그립다, 보고 싶다, 슬프다 이 말을 할 때 제가 발화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시집에 제목이 되기도 했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이때의 당신도 약을 지어 먹다, 밥을 지어 먹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떤 존재가, 좋은 존재가 주변 사람들 혹은 나에게까지 약처럼 밥처럼 한 철을 살게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지어진 제목입니다. 올해는 삼재였다. 밥을 먹을 때마다 혀를 깨물었다. 나는 학생도 그만하고 어려지는 애인을 만나 잔디밭에서 신을 벗고 놀았다. 두 다리를 뻗어 발과 발을 맞대본 사이는 서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어린 애인에게 들었다. 나는 빈 가위질을 하면 운이 안 좋다 하거나 새 가구를 들여놓을 때도 뒤편에 왕자를 적어놓아야 한다는 것들을 말해주었다. 클로버를 찾는 애인의 작은 손이 바빠지고 있었다. 나는 애인의 손바닥, 애정선 어딘가 걸쳐있는 희끄무레한 잠금처럼 누워 아직 뜨지 않은 7월 하늘의 점성술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있었다.

첫 번째 시집이 잘 돼서 첫 번째 시집처럼 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첫 번째 시집을 쓴 사람이 저이고 두 번째 시집을 쓸 사람도 저인데 제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의 풍경들과 이 세목들이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작품은 달라져야 하고 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인위적인 것을 좀 배제하자. 일부러 변화를 주는 것도 배제하고 또 약간 의식하고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히 배제하고 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고 우리가 우유나 물을 쏟으면 조금 쏟으면 금방 닦아내죠. 근데 확 쏟으면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디까지 가나 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신은 마치 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잊힘 없이 잊혀지지 않게 노력하면서 진하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라디오는 너무 어려운 말을 하거나 현학적인 말을 하거나 또 너무 길거나 그러면 귀로 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마치 물로 쓰는 글처럼 잠깐 물로 썼을 때 보여졌다가 마르면 사라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보니까 종이가 울어있는 거죠. 물자국이 남아있는 거. 내가 6개월 전에 어떤 라디오를 듣다가 들은 한 문장인데 좋다 생각했다가 잊었다가 다시 생각나는 거. 이런 대본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같은 곳에 그 문학 강연을 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경상북도의 한 도시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그곳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 중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한국 작가의 책을 읽혀주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셔서 화들짝 놀랐어요. 전 이 번역이 바다 건너서 저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서점에서 책을 사서 한국 작가의 책을 읽어볼까? 라는 생각만 했던 것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과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읽을 책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달라졌죠. 그리고 좀 덜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의 지역들을 써 넣는 경우가 많은데 먼 곳에 있는 독자들한테는 그것이 미안해서 이 지역을 잘 알지 못할 테니까 이 지역을 좀 은유화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라는 고민도 했었고요. 번역서상에는. 그런데 한국 안에서 제 번역서들을 읽는 분들을 생각하면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특정한 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주로 3살, 4살 어린이들이 안녕을 힘들어하거든요. 친구 처음 만나서 쭈삣쭈삣하면 안녕도 힘들어하고 또 어떤 안녕을 힘들어하냐면 아빠가 출장 가는데 혹은 할머니가 집에 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안녕 못해요. 왕 울고 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 안녕도 잘 할 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헤어질 때 안녕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안녕을 잘해야 세 번째 다시 만나는 안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어린이들이 한 번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독을 권합니다. 다음 작품 계획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그 제가 게으른 사람이었던 걸 매일매일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가마다 글 쓰는 속도도 다르고 무엇을 내보내는 속도도 다르니까. 그리고 좀 멀리 목표를 내어다보면 그냥 계속 좋은 시를 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시라는 것도 좀 추상적이지만 적어도 좋은 시를 쓰려면 좋지 않은 삶을 살지는 못하거든요. 꼭 내가 쓰는 시와 내가 사는 삶이 일치하진 않겠으나 정반대를 쓰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살면서 이쪽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시를 쓴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살 텐데 그것이 저의 먼 목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이엠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또 영집이라는 네 번째 정규 앨범을 내가지고 그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사실 뭐 크게 곡별로 할 얘기가 있진 않아가지고요. 일단 곡을 짜왔고 그리고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노래 많이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걸로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셨던 곡은 뒤척이는 허울이라는 곡이었고요. 앞으로 들으실 곡은 가짜 꿈이라는 곡이랑 어버버버라는 곡입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보통 이런 여러 곡을 부르는 방송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보면 맨날 뛰댕기고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공연을 끝내보자 하고서 왔습니다. 아무튼 영집이라는 앨범이고요.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저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아끼고 제가 정말 너무 예쁜 옷을 입혀주고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었던 그런 곡들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낸 앨범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 약간 연합 방청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시키지를 않았는데요. 지금도 시키지 않을 거고 지금은 느린 노래 할 건데 혹시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으시다 계신가요? 소리를 내고 싶다거나 안 그래도 되나요?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박수정 등 지금 이 곡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푸념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푸념이라는 곡이었습니다.
1: 이제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부를 곡은 무얼 훔치지라는 곡이고요. 제가 2016년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너무 아쉬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곡인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곡입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된다, 너 자신이 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살고, 저는 또 나로 살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는데, 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나로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을 훔쳐야지만, 궁극적으로 훔쳐내야지만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아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의 노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 무얼 훔치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목포는
2: 한국이다.
1: 오지오 생가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2: 내가 여기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많이 잤거든.
1: 여기 서산동 옹금동 일대를 그 시와 골목으로 마음 짠한 그런 시도 많아요. 아,
2: 늙어갖고 돈 있으면 제일로 행복하지.
1: 그렇지, 그렇지. 아이 성냥. 이제 옛날에.
2: 와, 유엔 이거 기억난다.
1: 유엔. 목포 음식 명인이라고 있어요.
2: 진짜요?
1: 1호. 노벽을 하다가 지금 임금 먹는 밥상.
2: 네.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아, 형님.
1: 안녕하십니까. 땅만 초셨네.
0: 먹었어, 먹었어. 점심 밥 먹었어, 안 먹었어.
2: 맛있게 드셨어요.
1: 네. 네. 그러면 한 코스 하시죠.
3: 괜찮은 거죠?
1: 아, 건강합니다.
3: 네, 건강하죠.
0: 이거 뭔지 알죠?
3: 저 옛날 포니.
1: 포니야, 포니. 스텔라인가?
0: 이게 스텔라, 스텔라. 아, 이거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 거야.
3: 아, 이거 스텔라인가 보다. 아.
1: 운행을 하는 건가?
0: 그러냐? 이거? 설마 이게 그 안 굴러가겠지.
3: 바람이 그렇게
0: 공기압 있어?
3: 있어요.
4: 예, 이거 굴러갑니다.
0: 아, 진짜요?
4: 예.
0: 택시예요?
4: 아, 이거는 퍼포먼스.
0: 아, 예전에 구입하셨던 거예요?
4: 그렇죠. 지금 제가 사갖고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1: 네, 이거 스텔라죠?
4: 스텔라. 연령은 38년 됐어요.
0: 아, 38년.
1: 이거 열어봐도 돼요?
4: 어,
1: 열려요?
4: 예, 타셔도 돼요.
1: 오, 삑 소리 나. 옛날 소리. 이거 봐.
0: 아니, 이게 굴러간다고?
4: 야, 관광객 들어오시면 아~ 오늘 기분 나니까 한 바퀴 놉시다! 이렇게 하죠.
0: 아, 진짜?
1: 이거 타면 신 나무겠다, 야.
4: 와. 뒤져올래!
1: 한번 태워주시오.
4: 가게 손님들이 지금 딱 올 타이밍. 이때 놓치면 또 없어.
3: 이거 봐. 또. 그러면 지금 딱 점심시간이에요.
0: 그러니까.
3: 우리 식사하고 1시간 후에 오겠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 아따! 뒤져올래!

0: 아유, 그치.
1: 야. 아유. 시간 여행.
0: 아유. 아유.
2: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0: 와, 간다.
3: 부탁드립니다.
0: 근데 에어컨 안 나오는 거죠?
3: 가는 게 어디야? 아... 언제 이런 차를 타보겠어? 38년
0: 전 지금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가지고 내가 탄 걸 알고 있나?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차가 너무 오래된 거야.
3: 욕세. 아...
0: 유달산이다.
3: 그죠.
2: 네. 유달산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니까 많이들 오시죠. 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니까 뭐 건강하시니까 15분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0: 와, 그렇죠.
3: 제가 해발 200m 이상의 산 사진이 없는 대한민국 유일의 여행 작가예요. 산을 안 가요.
0: 그 여기는 그렇게 안 높아요.
3: 알지.
0: 유달산은 별로 안 높아.
3: 228m.
2: 앞쪽에 보이는 뭐 바위지만은 그 예전에는 집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님께서 노적을 쌓았다 해서
0: 이게 노적봉.
3: 네. 그렇죠. 노적가리를 쌓아.
0: 노적봉이지 이게.
2: 네네, 노적봉. 아...
0: 참 어렸을 때는 제가 여기 다닐 때
3: 엄청
0: 그런 걸 잘 몰랐어요.
3: 아, 그렇죠.
0: 그냥 되게 크다 바위가.
3: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꾀잖아.
0: 그렇지.
3: 군량미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적가리를 쌓아놓고 이렇게. 그 노적봉이잖아.
2: 곳이 짜자자잔 대중 음악의 전당이에요.
0: 아, 대중 음악의 전당.
3: 아, 요 왼쪽에. 한남은행 그 목포 지점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2: 예,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죠.
0: 아, 진짜로? 여기도 네네네. 약간 일본식 예전 건축물이다.
3: 그럼요. 왜냐하면 옛날에 호남은행 목포 지점이 일본이 저기잖아. 그 건물 일본식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2: 왼쪽 편의 건물도 좀 특이하죠.
0: 여기도.
2: 네, 여기가.
0: 여기가 거기다 화.
2: 그죠? 한 그대로 있잖아요.
0: 아, 그대로 있네요. 네.
3: 이게 그럼 옛날 백화점.
0: 백화점. 아. 옛날에.
3: 그럼 어렸을 때도 다니셨던 거예요?
0: 아니에요. 그때는 안 했을걸요?
3: 안 했을 거.
0: 네.
3: 아마 옛날 얘기.
0: 아주 한 30년대 후반. 아. 40년대 초반이니까.
3: 거의 100년 전 얘기구나.
0: 그 일본.
3: 그 일제강점기
0: 그, 때. 그때니까.
3: 그러네.
0: 그 자리는 그대로 있던
3: 거. 그렇지.
0: 저 어렸을 때도.
2: 이제 이쪽 거리가 이제 근대거리라고 하죠.
0: 아, 이 언덕도 있었네.
3: 그 여기 다 그 수산물 가게 그죠?
0: 다 수산물 가게.
3: 맞아.
2: 근데 이쪽이 네. 계절 목포는 맛집이라 그러면 다 계절 맛집이라 그러고 계절 생선을 팔기 때문에
3: 그렇지.
2: 최고의 신선도의 음식들을 드실 수 있는 곳이죠.
0: 터미는 이게 터미.
3: 맞아요. 여기 건어물 가게 쫙 있지 않아요?
2: 각 지역마다 수산시장 있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목포는 좀 특화되어 있는
3: 게 여기 건어물 거리.
2: 예, 건어물하고 이제 홍어시장이 좀 유명하죠.
3: 오 배우님은 생선은 정말 지겹도록 보고 자랐겠다, 그죠?
0: 저희 집에서 홍어 잡고 그랬어요.
3: 아, 일단 홍어 너무 좋아해요.
0: 한 마리 잡으면 네. 아버님들은 발르고 도끼로 자르고 뼈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그치. 한쪽에서 막걸리로 빨고
3: 그렇지
0: 냄새 때문에
3: 그렇지
2: 근대 역사 일관입니다.
0: 아 네네네
2: 새롭게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지금 아주 예쁘게 만들어
3: 부대사님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목포 오면 또 인사드릴게요.
2: 아 좋습니다.
3: 네네네.
2: 목포에 오시면은 나중에 꼭 밥 한 끼 합시다.
3: 그러니까 네,
2: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0: 안녕하세요.
3: 목포 근대 문화유산 투어 또는 다크 투어리즘의 하이라이트.
0: 저 근데 어렸을 때 살 때는 잘 몰랐어요.
3: 그렇지. 네. 그렇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네. 저보다 저 더 많이 하시네요.
3: 아, 그럼. 아 여행 작가.
0: 아 그래 여기서 촬영했었어.
3: 그죠?
0: 저 뒤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3: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1900년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목포에 생긴 최초의 서양식 건물.
0: 일본식인 거니까.
3: 그치, 일본이 지은 거지. 일제 강점기 지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최고층 건물. 그때 당시 1900년. 근데 이제 해방되고 목포 시청.
0: 아, 그렇죠.
3: 그때 목포 시립도서관 이런 걸로 이제 사용되다가 지금 이제 근대 역사관.
0: 도서관 때 한번 왔던 기억.
3: 여기가 1관이고.
0: 아, 저 밑에 저기.
3: 2관.
0: 저기 유명하잖아요, 저기.
3: 동양 척식 주식회사. 우리 맨날 그 국사 공부할 때 나오는 거죠.
0: 유명하신 거죠, 그죠?
3: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네. 뒤쪽으로 가면 방공호가 있어요, 방공호. 아. 동굴 판 거지. 미군 공습을 대비해가지고. 아... 이것도 사실 가슴 아픈 역사지, 사실.
0: 그치. 그것도 다 우리나라 민족이 다 팠을 거 아니에요?
3: 당연하죠.

0: 초고지. 어. 가면 갑갑합니다 진짜.
1: 진짜. 어, 나 같은 사람은 허리 아파서 요
0: 그래.
1: 이게 다 이렇게 팠을 거 아니에요. 다.
0: 그럼. 당시에 무슨 뭐 장비나 이런 게 좋긴 했겠어. 거의 뭐 인간 노동력에 기대가지고.
2: 홈이 뭐 이런 거.
0: 참혹한 어떤 그 어? 노동의 현장이었겠지.
1: 아, 이 돌을 다 했다고?
0: 그렇지.
1: 이쪽에
0: 고난의
1: 그지 이게 이제 오죠 오죠
0: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당시 이제
1: 저희 다 파가지고 돌을 다 날른 거예요.
0: 그럼
1: 이런 걸로 다 날른.
0: 그렇지 통도 조그매. 네,
1: 조그매지. 여기도 아 내가 더우니까 다 이렇게.
0: 그렇지 최소한의 소금만 있고 한 거야.
1: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 어머니 보고 싶어.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0: 그런
1: 거죠.
0: 그럼 아픈 역사인데 꼭 기억해야 할 대대손손.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닙니까?
1: 그치.
0: 기억을 하려면
1: 그럼 역사.
0: 도전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0: 근데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게 꽤 부호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군데 있어.
1: 그렇죠. 많겠죠. 일제가 그래서
0: 수차례 흔적들.
1: 저런 데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0: 이런 건 없어도 그래도 뭐 놀러는 안 오셨어요? 여기 이쪽으로?
1: 소풍.
0: 구도심에서 여기까지 그래도 좀 거리가 있으니까 네. 소풍 올 정도가 되는구나.
1: 소풍은 이제 많이 왔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갓바위.

0: 이거 대표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1: 이런 건 아예 이런 건 아예 없지.
0: 그러면 저걸 정면에서 이걸 어떻게 봤지? 원래 이게 지금 이 부교 설치돼가지고 이렇게 정면에서 이걸 보는 거거든?
1: 학원 쪽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0: 아, 이거 바로 앞에서는 아니고 네. 지금은 너무 이게 네. 코스가 정리가 잘 돼 있고요.
2: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0: 전설 있죠.
3: 아세요?
0: 아이, 모르는 게 어딨어요.
1: 아, 여행 작가님이시지?
0: 전설 여행 작가인데.
1: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0: 두 가지가 있다는데 짧게만 얘기 드리면 하나는 그 옛날에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였죠, 병든 아버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또 이제 양지바른 곳에 이제 묻어드리려고 관을 가지고 가다가 빠뜨린 거야.
1: 바다에?
0: 네. 죄인으로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삿갓을 쓰고 여기 그냥 주저앉았던 거야. 근데 한참 후에 나중에 여기 이제 바위 두 개가 이렇게 싹 솟아나가지고 하나는 아버지 바위, 하나는 이제
1: 아들 바위?
0: 아들 바위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좀 모양새가 뭐 이렇게 삿갓을 쓴
1: 갓?
0: 중, 스님.
1: 저는 되게 신기해요, 이런 걸 보면. 왜냐면
0: 생김새.
1: 바람도 불고
0: 풍화와 침침.
1: 풍화, 뭐 태적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이 들죠.
0: 여행 작가들이 잘 쓰는 되게 그 낡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자연의 조각칼이 조각을 한.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뭐 그거.
1: 여행 작가 맞으시네.
0: 나는 안 쓰지 그렇게요. 낡아가지고 난 안 써.
2: 자연의 조각칼.
0: 전설 여행 작가는
2: 멋있다 이거.
0: 그런 거 안 써요.
2: 아니 자연의 조각칼 진짜 아이, 멋있다.
0: 흔한 거지. 너무 쉬운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일목. 지금도 딱 찍었다. 이거 사진을 찍어야겠다.
1: 같이 찍으면 안 돼요?
0: 어?
1: 저 먼저 하나 찍어주세요. 저 먼저 하나 찍어주세요.
0: 아 다비드 정말.
1: 내가 갓을 쓸 수는 없고 갓을 이렇게 쓰는.
0: 오. 어차피 실루엣이야. 역광이다.
1: 역광이다.
0: 근데 이제 모든 바위 이렇게 자연의 조각품 예술품들이 마찬가지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완전 느낌이 달라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랑 저기 또 정면으로 가서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1: 아, 정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면으로.
0: 아 오늘 너무 멋있네.
1: 약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0: 그쵸?
1: 이 시선이 약간 이쪽을
0: 그래,
1: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다.
0: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르잖아.
1: 멋있기만 해. 나는 커서 목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맛집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0: 왜냐면 어머님이 해주신 게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1: 아니 어머님이 다 해주신 게 그런 거 없었다고. 이렇게 뭐 다닐 이유가 크게.
0: 그래.

0: 아니면 자전거도 준비하셨어요?
1: 아니 근데 여기를 원래 예전에 자전거를 타는
0: 아니요 이런 건 없었어요.
1: 없었지? 네. 그지 그지. 이게 그 4대 국토 종주 뭐 자전거 길 중에 하나래요.
0: 아 여기가?
1: 어. 그래서 이게
0: 그럼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1: 이 코스가 담양.
0: 진짜요?
1: 담양에서 담양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나무 숲길 여기 영산과 하곡도까지.
0: 대나무 숲길까지? 와 이 길이?
1: 어 자전거 길이.
0: 대박. 아 근데 여기 진짜 멋있긴 하다.
1: 그러니까
0: 자전거 타니까 네. 어렸을 적 자전거 타던 생각이 난다.
1: 그치 맞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탔는데.

0: 아 그래서 뭐 데려간다면서요?
1: 이제 지금 가는 곳은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0: 현지.
1: 제가 좋아하는 맛집.
2: 아 진짜.
0: 출신인.
1: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가시죠.
0: 아니 들어가시죠.
1: 아니.
0: 아니 뭐 막 위로 그냥 왜?
1: 자 여기입니다.
0: 여기요?
1: 현지인의 맛집.
0: 아. 그런 소문 있었잖아요.
1: 뭔 소문?
0: 오지호 씨가 부업 식당 운영한다고 본인 식당을 데려갔구만.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을.
1: 게 아니고
0: 작은 아버지.
1: 작은 어머니.
0: 예. 네. 이거 갈비탕으로 유명한 집 아니에요?
1: 맞아요.
0: 떡갈비 들어간.
1: 맞아요. 떡갈비탕 유명해요.
0: 떡갈비탕. 네. 11년 전에 왔었어요. 진짜.
1: 11년 전에?
0: 혼자서. 이미 그때도 우리 같은 먹보들에게는 꼭 가야 할 식당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1: 목포에서?
0: 진짜로.

0: 저는 원래 이제 갈비탕만 먹어서 갈비탕이 굉장히 유명한 걸 알고 있는데 내장탕도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 메뉴판에 내장탕도 쓰여 있더라고. 내장탕. 근데 내장탕 드셔 보셨어요?
0: 먹어봤죠. 좀 맛있어요.
1: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카만이 또
0: 저기 다 오셨어요. 저기. 응? 작은 아버지 계시고 작은 아버지 잠깐 어째 오실래요?
1: 아유.
0: 저기 작은 어머니 계시고 조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저쪽에.
1: 아 근데 인물 좋은 건 집안 내력이시구나.
0: 우리 작은 아버지.
1: 엄청 미남이시네.
0: 이제 작은 아버지가 둘째.
1: 아 저는 그래서 여기 뭐 음식 식당 역사나 음식 맛도 궁금하긴 한데 옛날에 어린이 오지오는 어땠어요? 어떤 어린이였어요?
2: 착했지.
1: 착했어요? 네. 본인 말로는 공부를 엄청 잘했다던데요?
2: 고등학교 목포에서는
1: 제일 좋은 학교?
2: 제일 좋은 학교.
1: 저렇게 잘생겼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2: 좋은 현상이지.
1: 좋은 현상이지.
0: 좋은 현상이네.
1: 아버님 그 지금 조카의 증언으로는 내 입맛에는 내장탕도 아주 일품이다.
0: 내장탕 맛있어.
1: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 당연하지.
1: 당연하지. 네.
0: 그럼 오늘 갈비탕 한 그릇, 내장탕 한 그릇 먹을까요?
1: 아, 그래, 궁금해.
0: 우리 궁금하잖아.
1: 옛날에 갈비탕 먹어봤거든.
0: 내장탕 안 드셔봤죠?
1: 아, 안 먹었어요. 네.
2: 뻘락지를 지금 공급을 했어.
0: 어? 뻘락지 있어요, 지금?
2: 어, 뻘락지.
1: 아, 귀한데? 네. 내장탕, 갈비탕만 먹어도 황송한데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뻘락 좀 귀한 거예요. 잘 안 잡혀요. 네, 진짜 국산 뻘락.
0: 네, 지금 좀 주세요.
2: 내장.

0: 또 요 이때부터 먹어야지.
1: 이게 제가 평생 여행 작가로 살면서 이게 제일 지금 좋아하는 모먼트예요.
0: 아 그래요?
1: 하루 일정을 마치고.
0: 마치고.
1: 그 지역 소주 딱 한 잔 넣고.
0: 여기 배 소주라고.
1: 그럼. 에이. 야 이거 11년 만에 먹는 국물이야.
0: 그래요?
1: 진짜.
0: 장원님이 이 파김치를 매일 담그세요. 여기다가
1: 너
0: 담궈.
1: 담가.
0: 담궈.
1: 풀어가지고 그죠?
0: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아 너무 맛. 아. 뭐 이건 뭐 말이 좀.
1: 어떤 국물에 양념이 되어 있는 뭐를 넣는다는 건.
0: 그럼.
1: 보통은 국물이 조금 너무 좀
0: 싱겁거나.
1: 싱겁거나 좀 멀겁거나 할 때 넣잖아.
0: 그렇죠.
1: 이거는 굉장히 충만한 국물에. 뻗대지 않고
0: 맞아요.
1: 잘 맞는 거야 이게.
0: 희한해요. 이거 여기 한번 말아보시면 안 돼요?
1: 아 그죠 그죠.
0: 어, 밥 한번 말아보고.
1: 그치, 그치. 아니 많은 걸 좋아하시네.
0: 네?
1: 이게 이제 이것도 다 바른 거야. 촉촉하게 적셔 먹는 스타일 있잖아요. 적셔가지고 밥 깎아 먹는 스타일 이런 것도 좋아한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0: 김치가 또 맛있어요.
1: 그 광주가 고추장찌개 유명하잖아.
0: 네.
1: 국물 약간 고추장찌개 맛도 난다.
0: 진짜요? 난 일단 오픈하는데 새발낙지부터 한번 먹을까?
1: 어우 빨간이.
0: 자식들이.
1: 앞접시?
0: 원래 이거 찍어 먹어야 돼.
2: 맛있게 드세요.
3: 힘이 좋아.
2: 예.
3: 아, 국산 뻘락처럼 이런 게 없잖아요.
2: 예, 예. 없지.
3: 힘이 좋아.
2: 예.
0: 야, 씹는데 힘이 있다.
3: 야.
0: 저 이제 어쨌든 현지인이잖아요, 여기. 여기를 와보셨다는 게 참.
1: 그러니까.
0: 불합리하네.
1: 내가?
0: 예. 안 와보셨어야 이게 처음 느꼈을 때, 우와! 막 이럴 텐데.
1: 아니,
0: 그만. 먹어보셔가지고, 아.
1: 아니.
0: 진짜 불편하다고.
1: 아주 일찌감치 그런 걸 그러니까. 찾아서 떠나서 먹으러 떠나다니고요, 제가.
0: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셨네.
1: 어, 사실은 굉장히 그 쉴 틈 없이 이어진 촬영이긴 했어요.
0: 그러면 또 다음에 우리는

0: 내일 더 빡센 일정이 기다린다고 방송놈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 아, 그래요?
0: 모르겠어. 아이, 뭐 내일은 내일이고.
1: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지.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미술 이론과는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미술사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미술사 공부, 지식 생산을 하는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는 학과였죠. 그 4학년쯤 됐을 때 친구랑 우연히 이제 영상 이론과의 그 유은성 비평가의 실험 영화사라는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서 되게 매혹이 많이 됐죠. 근데 유은성 비평가께서 이제 오큘로라는 잡지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영상 이론과 친구들 한 모임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예술을 비평하는 잡지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그 잡지를 만들게 되면서 비평지의 편집자이자 이제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덜컥 이렇게 비평이라는 것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하는 비평은 이렇게 전문화된 어떤 장르가 아니고, 그리고 특수한 누군가만 행하는 게 아니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적인 행동이거든요. 그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철학자가 쓴 행간이라는 책에서 그 문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비평적인 개념이 단번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비평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의 의미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었냐면 비평은 앎의 경계를 탐색을 하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내가 리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어딘지까지 이제 몰아붙여서 거기까지 가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그 비로소 거기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왔다 갔다,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경계 타기를 하는 행위가 이제 비평이라는 거죠. 나선 도서관에 그 책 번호가 다 있는데 1번 책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스파이럴이라는 책이거든요.
1: 상징적인데요?
0: 네. 이 책인데 이게 진짜 그 1번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동안 이 도서관을 이제 설비를 하고 거의 한 달은 이 책 한 권만 이거 서가에 놓고 지냈었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이 시작점을 정해놓고 과연 이것과 이렇게 옆에 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이제 상상하는 시간을 훨씬 많이 보냈는데, 도서관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토픽을 설정한 게 시끄러운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제가 만든 책, 나선에서 만든 책들도 다 시끄러운 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나선 프레스에 대해서 어딘가에 이제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나선 프레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일링크스의 놀이터가 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저도 우연히 어쩌다가 그 문장을 쓰게 됐는데, 그 일링크스라는 게 뭐냐면 그 로제 카이바라는 인류학자가 이제 인류의 놀이를 이제 그 몇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일링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링크스가 뭐냐면은 이제 소용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뱅뱅뱅 도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때 뭐 역할 놀이를 구분을 해서 역할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놀이들이 있는 와중에 그냥 토할 때까지 빙글빙글 도는 놀이도 있잖아요. 놀이터 가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돈다 말이죠. 막 손잡고 막 서로 토할 때까지 막 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는 뭐 어떤 아름다움이나 의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어지러움과 그 운동만 있을 뿐인 놀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일링크스라는 말을 보는 순간, 아, 나선 프레스가 그 애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놀이터는 연극 무대도 아니고 뭔가 교실도 아니고 이런 토할 것 같은 일링크스의 놀이가 있는 놀이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독자들이 그런 종류의 어떤 감각, 막 흐트러지고 막 그런 종류의 읽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 뭐 디자이너들과 계속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 책 만들기의 그 방향성들을 계속 뭐 모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저는 책과 관련해서 서점은 정치적일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저는 어떤 가능성을 타진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게 강력한 소비주의랑 다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비교적 자유롭고 훨씬 더 그 정치적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게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술의 제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점 왜 안 하냐는 질문보다는 왜 전시장이 아니라 도서관이냐는 질문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제 문제의식은 거기에 더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게, 저는 전시장으로만 가득한 미술 제도가 진짜 정말 지옥도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전시장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어라는 요구잖아요.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만 하게끔 하는 공간이란 말이죠. 아무리 그 만든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생산과 소비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동력들이 몇 해에 걸쳐서 지금 거의 지금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적 작업이라는 건 결코 작품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작업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작품이 형성되는 그 거의 90% 이상의 그 생각의 시간들 혹은 작품이 형성되기까지에 필요한 어떤 관계들인데, 그런 게 깔끔하게 없어지고 거의 이제 끊임없는 생산만 해야 되는, 작품이라는 사물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공간은 넘쳐나는데 작업의 근간이 되는 생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제 도서관을 만든 이유는 제 개인적인 애호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노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도서관이 도서관 수익이 날 수 없는 공간인데 제가 이걸 일주일 감당을 하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내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제가 돈을 벌고 작업하는 노동을 해야 되고 일주일 하루 정도는 이 공간을 운영을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책은 반드시 협업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생산자들이 작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속돼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책을 만드는 일은 이렇게 종이로 덩어리진 이 뭔가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 어떻게 관계성을 형성을 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정말 다른 결과물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관계의 재발명이 없으면은 결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산 모델을 상상을 해야만 그나마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이제 어떤 일들을 반복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제 출판사를 차려서 작업을 하는 이유도 남의 출판사에서는 그 완전히 새로운 관계 발명을 불가능하거든요. 거기 있는 시스템을 따라야만 하고 근데 이제 내 퍼블리싱 하우스에서는 모든 관계들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지난 10년간 저는 작업하는 게 너무 사실 제일 재밌고 작업에 이렇게 몰입하고 작업에 쓰는 시간들이 너무 이렇게 당연히 힘들죠. 힘든 것과 별개로 되게 즐겁기 때문에 늘 작업만 하는 이렇게 일을 하는 시간에 아주 이렇게 파묻혀 살았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나는 작업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그냥 생각했다가 저번 주에 그 텍스트 디파트먼트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굴려보고 있는 키워드가 방랑자였거든요. 워라벨 이렇게 되게 그 용어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 용어에 대한 엄청난 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화나지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해를 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과 휴식으로 이분화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부정적으로 부정화했을 때 휴식이라는 게 생겨나 버리는 건데 그럼 삶이라는 게 일과 일의 부정성으로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랑이라는 거는 일과 휴식이라는 구분 자체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지향을 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방랑이라고 생각하면 일과 휴식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딘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떻게 방랑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요즘에 여가와 휴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소비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인데 방랑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어긋남의 시작인 것 같고 비평이라는 행위를 할 때는 언제나 어긋나 있는 상태를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 감정적으로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주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비평가라는 거를 관두지 못하고 가능한 오래 하고 싶고 모든 일의 근간으로 삼는 이유가 그거예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t the bank, Hong Dan-bi Youth Research.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4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이제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이걸 통해서 시내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은 오히려 큰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즈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좀 접목을 시켜서 가평을 음악 도시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현재 있는 뮤직 빌리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1: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plan. This International Jazz Festival has been running for over 20 years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festival featuring world-class musicians.
2: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 쪽도 있고 홍콩, 핀란드, 뭐 네덜란드 그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평 하면 재즈, 재즈 하면 가평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1: Most people remember Gapyeong as a once popular dest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On weekends, young folks would take the train to Gapyeong and some had guitars with them. The Riverside Music Festival attracted young concertgoers, helping to cement Gapyeong's reputation as a spot for young people.
0: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가 역할도 했고 또 이런 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청춘이라 해가지고 기타 치고 여행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 금교 중에 가장 많이 찾던 곳이 가평군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3: 네, 그때는 이제 기차가 통일호랑 무궁화호가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시간에 한 번꼴로 기차가 섰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기차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유동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1: Back then, Gapyeong Station had a crowd of college students coming and going. There were many eateries, interesting sights, and entertainment options that kept them coming.
4: 그전에는 이 경춘선이 젊은 학생들 층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붐볐죠. 그때는 그 이동객들이 많고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그런 장사들도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After the old station was shuttered, local stores faced hardships. Today, the neighborhood has come alive thanks to Music Station 1939.
5: 가평역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너무 시들해져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사실상 다 비었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악역 들어오고 나서 공연 같은 것도 큰 공연도 있지만 작은 공연들도 되게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앞에 공연장이 꽉 차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또 손님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활동에 큰 영향도 주고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1: With its artistic vibe, Music Station 1939 brings performing artists to audiences where people can connect through music and enjoy all that it offers.
0: Yeah. 이곳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이곳을 통해서 문화와 대중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도 되고요. 또는 전문 음악인에게는 이곳에 와서 창작을 하고 또 녹음과 시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획이 된 공간입니다.
1: Flowing with music 365 days a year, Music Station 1939 is a cradle of musical inspirations. Inside, the main concert hall has a seat capacity of 254 people and hosts concerts, musicals, and plays. The adjacent outdoor stage lets people appreciate a variety of music performed live.
0: 광장에 보면 원형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

0: 앉았거나 또는 좌석을 배치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분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해봤을 때 오시는 분들이 3,500명 이상이 오세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음악역 건물에 동영상을 같이 좀 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실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고 우리 가평 음악역이 어떤 곳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1: The eye-catching jumbo double bass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represents the J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At night, movie projectors will light up the building by using it as a screen to display videos and images. It is quite a sight to behold as it makes taped performances come to life.
2: 음악역 1939 스튜디오는요, 저희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인데요. 과거의 음색을 그대로 저장하고 기록하고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RS88을 가지고 있습니다.
1: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coustician Sam Toyoshima, this state-of-the-art recording studio is the best in South Korea. Equipped with underground fiber optic cables, the studio can record live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the concert hall. The studio can superbly handle live performances and studio recordings, making it the finest studio for recording artists. Many Korean artists, such as the South Korean soprano Sunmi Cho and singer Chang Gi-ha, have had recording sessions here.
2: 기아성 같은 아티스트도 와서 녹음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이 레코딩실을 활용해서 녹음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만 원을 받고 또 녹음을 하는 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Music Station 1939 makes the recording studio available not only to professional artists but also to the public to rent. People can schedule a recording session at an affordable price to create lasting memories.
3: 아마추어다 보니까 잘 못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편하죠. 좋고. 만약에 녹음실이 없다면은 딴 데 나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녹음실이 있으니까 가차운 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1: When music meets a dedicated space, it inspires the creativity within us, presenting us with a joyful experience that will break the monotony in our daily lives.
2: 음악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녹음실에서 아티스트들이 녹음을 하고 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재탄생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 For visiting artists, the Music Station 1939 offers accommodations so that they can focus on creating art or music.
2: 음악역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음악역은 과거에 가평 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길도 없고 또 기차도 남겨놓지 못해서 이것은 음악역 1939가 구 가평역이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차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 This is a Mugunghwa train that was brought back here 10 years after it last left the old Gapyeong station, which is now filled with mementos from the days when the old Gyeongchun line was in operation. The railroad tracks have also been restored to display the train that ran between Cheongnyang-ni Station and Namchuncheon. Though there is little to remind people of the station's history, this train on display is a nostalgic reminder of the old Gyeongchun line.
2: 네, 가져오기 전에도 사실 계획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고철과 달리 또 철도가 움직이지 않는 기차여야 하고 또 기차가 엔진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라 하더라고요. 엔진이 빠진 상태에서 기차를 쓸모있는 기차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차는 달릴 때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햇빛을 좌우로 다 골고루 받게 돼서 이 녹슨 빈도수도 비슷하게 되는데 한쪽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한쪽만 부식이 너무 심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1: Although it was challenging, the old tracks were brought back.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transport an entire train, the locomotive was brought from the Busan train depot, while the passenger car was shipped from the Daejeon depot using special trailers. The whole job took a week.
4: Now, 40대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옛날 경춘선의 추억을 좀 되살려 드릴 수도 있고요. 기차역을 모르는 MZ세대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가평역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차 내부도 그때 당시에 가평군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을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요. 아, 여기 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시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1: Inside the train, there is an exhibit of old photos and framed poems that will feel like a blast from the past to older visitors who remember the old Gapyeong station.
5: I'm here right now, but when I was in school, the photos are right here. I was so surprised. I saw the faces of my friends here. I met the men and the women here. I was so excited and excited. I was so excited and excited. It was a beautiful view. It was a beautiful view. It was a beautiful view. It was a beautiful view. It was a beautiful view. It was a beautiful view. It was a b e 이렇게 어떤 거 놀이도 하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이야기거리도 하면서 놀러 다녔던 그런 낭만이 아주 넘치는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1: Some visitors leave messages on the walls after recalling faint memories from their youth.
6: 특히 주말만 되면 서울 쪽에서 젊은이들이 엄청 쏟아져서 여기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역이 굉장히 활기가 찼어요. 그때 그 시절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저께 일 같으네요. 또 가평이라는 데가 조그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음악역이 생기면서 여기 가평 사는 분들이 그전에 모르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1: Not only is the music station a place for music, but it has also become a cultural space that appeals to a wide swath of generation, whether they are in their 20s, 30s, or 40s. For different generations, the place will offer fond memories or spark an interest in music and culture.
0: 공간이란 부분은 결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특정한 공간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좀 떨어진 존재가 된다면은 사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어쨌든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무엇인가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 All people should get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joy of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nce in their lives. Music Station 1939 draws people into the charming world of music by letting them have an immersive music experience that goes beyond simply listening to songs and music.
7: I was originally just with my friends to play chongkang, but this time I saw the hotel before, there was a music room. 그래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볼까 하면서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많은 악기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What makes Music Station 1939 special is the opportunity for anyone to play an instrument of their choosing, such as the piano or drums, that will bring a new level of enjoyment.
8: 이 교육 체험실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역에 오면은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을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How about relaxing in a dedicated music listening room? Many people visit Music Station 1939 just to reserve time in the music listening room. Where they can fully immerse themselves in the music. A place where you can unwind from your hectic life and find meaning in music. The nostalgia of old classics combined with a space repurposed from an old station.
9: 막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허다한 팝송 트로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재즈라는 장르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공연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장르 중에서 좋은 음을 선택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지칠 때는 가끔 와갖고 멀티미디어도 가갖고 음악도 듣고 힐링도 하고 감상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주민 한 장에서 대단히 좀 뜨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1: Music Station 1939 is where the locals can have a cultural experience ranging from watching a movie or attending a concert. It is much appreciated for satisfying those wants and desires. There is also a book cafe where people can relax with a book. It has an eclectic book selection, giving visitors another reason to come by Music Station 1939.
10: 가평역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조금 있죠. 예, 여기 좀 작고 뭐 그렇게 운치는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공연을 많이 자주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오고 또 저녁에 뭐 여름 같은 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와서 진짜 그 공연도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영화관이 있으니까 뭐 바로바로 와서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점 많죠. 이거 생긴 것부터는.
1: An experience heightened by the special space in which it takes place in what Music Station 1939 delivers upon. It gives a rich experience with a healthy dose of nostalgia thrown into the mix. It is this transformation of a train station that has created a special space.
0: 앞으로 좀 더 우리 음악역과 관련된 그 GSL 공연이라든지 또는 피크닉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요. 또 관련된 콘텐츠를 좀 마련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됐으면 좋겠끔 하고요. 또 음악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오게 되면은 2박 3일이라든지 일주일 체류하면서 작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공간으로 좀 더 각인 좀 시켜서 그분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No longer serving as a train station as it did in its former days, the Cultural Center has now embarked on a new chapter filled with music and the arts. Transitioning from moving passengers and goods to its current purpose of spreading culture and the arts, Music Station 1939 is fully committed to its mission.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명 관음상입니다. 11명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 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 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 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도시가스 썩은 광장을 따라 걸었지. 썩은 낙엽, 썩은 사과가 굴러다니고 게임을 난 할 줄 모르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너는 말한다. 나는 배워야 한다.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는 것을, 새로운 공격을 하는 것을. 그래, 각오를 다진다. 장갑을 벗고, 흰 장갑을 벗고, 장갑을 치우고, 손을 치우고 배워야 한다. 바닥에 한 사람이 신문지를 깔고 누워있다.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다. 몇 장은 둥근 맨홀 뚜껑으로 굴러가서 뒹군다. 맨홀 뚜껑에는 도시가스가 씌어져 있다. 뚜껑을 열지는 않는다. 가스가 있다. 우리에게는 가스가 있다. 가스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무게가 없고, 가스는 소리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가스는 부드럽고, 가스는 온화하고, 가스는 은은하게 순조롭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가스는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의 생각은 온통 가스로 가득 차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산책 같은 건 필요 없다. 산책길에 해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소용없다. 해는 우리가 인사도 하기 전에 빨리 떨어지고, 저기 광장의 끝이 벌써 보인다. 끝을 향해 제대로 나 있는 길, 반듯한 길을 따라 걷는다. 썩은 광장에 당신은 서 있어요. 입에서는 태만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너는 반듯한 이마를 들고 이번에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화면을 두드리지 말라고, 썩은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새로 나온 게임을 배우지 않는다. 한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이수명입니다. 등단한 지 28년 되었고요. 붉은 담장의 거북,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 마치, 물류창고, 그리고 올해 출간한 도시가스까지 8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시를 쓰면서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은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래서 내용, 형식, 언어, 그 어떤 방향으로든지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언어놀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일상 뭐 그 자체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도 혁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시의 그 신체 분리와 절단의 이미지가 초기 시에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는 그 관성적으로 잘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분리된 신체는 그 어떤 전체와 연결된 기능이나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막 전체가 됨으로써 인간의 삶이나 뭐 투쟁, 뭐 절망, 불가능, 뭐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빨들의 춤에는 입판원이 퇴근하면 이가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빠진 이빨들이 화장실에서 춤을 추고요. 외판원이 죽은 후에는 무덤에서도 춤을 춥니다. 이빨이 외판원의 몸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면서 그가 죽은 후에도 이게 꺼지지 않는 한 인간의 어떤 명랑함, 슬픔, 한거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를 바랍니다.
관찰과 상상, 그리고 이제 그 안 보이던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집중 같은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이러한 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빨이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떠오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관찰, 상상, 집중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 그러한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커피 같은 거 놓고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호흡을 고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자리에 그냥 딱 앉아서 바로 그냥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게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 텅 빈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게 정리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보통 시인들의 경우에 어떤 소재가 전통적이거나 좀 모던하거나 이러면 이제 어느 한쪽에 이렇게 그 좀 치우친 시를 쓰는 것이 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폴라의 경우에는 나오는 소재는 좀 전통적이고 서정적인 소재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시라고만 하기에는 되게 좀 환상적인 면도 있고 몽상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시가 되게 좀 복합적이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초청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해외 작가와의 어떠한 그 만남이나 영향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일단 그 해외 작가의 작품을 읽는 것 그것이 좀 먼저 이게 중요한 측면일 것 같아요. 그 강렬한 시들을 읽으면서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시라고 하는 거를 좀 새롭게 확장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 더 많은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시를 읽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저는 그 차이보다도 교류와 그 공감의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뭐 출간 계획 이런 건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시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를 쓸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시 읽고 쓰고 뭐 그렇게 지내는 그냥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